0: 자, 인사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우리 노프입니다.
2: 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2: 네.
0: 새우 달라진 거 없나요?
3: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 나가지고 막 한 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 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3: 감독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또...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0: 네.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렇죠. 맞죠.
0: 근데 또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템!
0: 네,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1: 네,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 이게 제가 주 목적입니다.
0: 이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1: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인터뷰하기에는 또 추울 것 같기도 해요.

0: 아, 근데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 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학습 오고 그랬는데.
1: 그쵸.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KBT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계속.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 저걸.
0: 어?
1: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0: 어?
1: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네네.
1: 아,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0: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어, 관리는 네, 하긴 합니다.
0: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2: 아,
0: 혹시 따로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 지금 대학교 학생입니다.
0: 오, 학생이에요?
3: 유니버시티.
0: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코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코랑 눈?
0: 코랑 눈?
2: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0: 아,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2: 네네.
0: 아,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2: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많이 쓰고.
1: 관리남 역시.
0: 예.
2: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1: 그쵸,
2: 보니까
1: 그쵸.
2: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거의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0: 와.
1: 근데 사실 코팩이
2: 네.
1: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2: 네.
1: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뭐
2: 다른 덜하다.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일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0: 덜하다.
1: 네. 코팩을 이렇게 띄잖아요.
2: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2: 아, 근데 이 제품은 띄는 게 아니고.
1: 띄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0: 오.
2: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1: 아, 그러겠다.
0: 덜하고 편리하네.
2: 네, 맞아요.
0: 그쵸. 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2: 네.
1: 몇 개 뽑혔어요?
2: 아,
0: 와.
2: 손가락 좀 빌려주세요.
0: 오, 손가락.
2: 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많으시네.
0: 그 정도로,
1: 몇 리터 녹였어요?
2: 한 3리터?
1: 감사합니다.
0: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센서가
0: 좋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2: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0: 와.
1: 몇 뛰세요?
2: 저 4.30.
1: 이야.

0: 화산공.
1: 고수입니다. 화산공. 1km에 4분 30초.
0: 와우.
1: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가세요.
1: 러닝맨.
0: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0: 예의가 말은.
1: 아, 근데 여기는 회사원분들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나 인터뷰가 아니라.
1: 그런 건 줄 알아.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네.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왔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지요.
0: 나는 솔로까지.
3: 나는 솔로는
1: 그거는
0: 그건 아니고요.

0: 안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프리허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그러면 어? 코카클 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면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0: 보셨어? 누구야?
1: 뭐였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2: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나?
0: 오! 결혼하셨어요? 네네네. 어, 애까지?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코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눈코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1: 사실 오늘 주제가 눈코입이거든요.
0: 네,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좀 지날수록 입술?
0: 입술?
3: 네.
0: 입술?
1: 입술을 왜 보시죠? 아, 야, 궁금. 왜 인터뷰를?
0: 왜요? 이유가 많겠죠.
1: 그쵸.
0: 네, 그 이유는
3: 잘. 네. 성인이니까 다 해도 입술을 안 하면
1: 생기가 없어.
3: 네.
0: 아, 생기가 없어.
3: 네. 나이가 됐어. 아. 네.
0: 그쵸, 그런
3: 그럴 수 느낌이.
0: 아, 코가 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4: 아, 왜냐면 옆모습을 봤을 때 코가 높으면 약간 선이 있으면 예뻐가지고. 오.
0: 제 코는 어떤가요?
4: 선이 있으시네요. 네.
0: 맞지 못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코도 쉐딩이 될 수 있고 입술도 립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그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3: 아 밤에 자기 전에.
1: 요 어떤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3: 에뛰드 제품.
1: 에뛰드?
3: 네. 네, 립 마스크 그거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네. 닦아내면 좀 각질 제거가.
0: 오. 아까 전에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저희 원래는 옛날에는 그 키즈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0: 네.
4: 네, 코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1: 안 쓰세요, 지금은?
4: 지금은 안 써요.
0: 아, 지금 안 쓰죠.
4: 쓰고 나니까 뭔가
1: 자극이 되죠.
4: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1: 아니 뭐 아, 쉐딩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어의 쉐딩 뭐 이런 거?
3: 저는 합니다.
0: 어? 어떤 거?
3: 다이소 제품 중에 오, 오.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오, 오, 오.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 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도 다 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우리던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3: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아. 쉐딩도 되고 되게 좀 밑에 바르면은
1: 아 자연스럽게 좀
3: 네, 약간 음영도 생기고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
1: 지금 하신 거예요?
3: 네
1: 오! 오!
3: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서 네, 네.
1: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0: 와우
1: 고생
0: 심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예요 저희 네, 그리고 뷰티 온앤오프
4: 네
1: 예. 아.
0: 저, 여기가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4: 스케치북 효과 아니에요?
1: 스콜! 컴온!
4: 운 하시는 거 아니야?
1: 어디요? 오 나이스 어? 어디 가셨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 온 이연이 엄마입니다.
0: 와, 와. 아 그럼 그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5: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0: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혹시 이성을 바라볼 때 눈코입 중에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저 아무래도 눈?
0: 눈? 눈 왜요?
2: 말할 때 눈을 보고 눈빛이 뭐 좀 깊거나 뭔가 좀 초롱초롱하거나 그러면 더 빨려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0: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만나뵙게
2: 된 그랬을 거예요.
0: 눈을 바라고 서로 지지 말아. 눈을 바라고 서로 지지 말아보고.
2: 네, 그렇죠. 네.
0: 그러면 저희가 코 입은 다 해가지고 눈만 하면 되거든요.
1: 솔직하시네요.
0: 예, 저희 솔직하니까.
2: 성형이요?
0: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1: K 뷰티 팀이어서 혹시 눈에 관련된 뷰티 특별한 관리법 있으신가요?
2: 특별한 관리법은 집에 있는 그 롤러 같은 걸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1: 붓기.
2: 네네 그렇죠. 예.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0: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
1: 또 인터뷰도 오늘 좋아서 좋은 정보 해주셔서
2: 네, 아닙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오늘
0: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1: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0: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의 주제 눈코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1: 그렇죠.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0: 예.
1: 자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Let's go.
0: Let's go.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눈코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네, 그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눈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현 어머니께서 눈붓기를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0: 이거 생긴 게 눈사람 같아.
1: 이 제품은 더마킨 스노우맨 맞네 읽은 거 아니야?
0: 아니에요.
1: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0: 오 마이 갓.
1: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0: 사실 본 적은 없어요.
1: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서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0: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쵸. 쇠 숟가락?
1: 숟가락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또 이 제품은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네. 냉매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시원하게 달래주고 붓기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0: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1: 그렇죠.
0: 또 운동만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 리뷰가 5가 다예요?
0: 이게
1: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요?
0: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1: 근데 사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0: 그래요?
1: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 네.
1: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0: 와우, 언빌리버블.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1: 예?
0: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1: 네네.
0: 해야 되겠죠?
1: 당연하죠.
0: 네. 다음 코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 보셨죠?
1: 그쵸.
0: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1: 코에 붙여서 뽑는 코팩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0: 갔어요.
1: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0: 네.
1: 코는 물론 이마, 턱, 남존 등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의 피지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0: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1: 그쵸.
0: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1: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0: 오.
1: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적신 다음에 이거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0: 네.
1: 확실히 큽니다.
0: 우와.
1: 원래 화장솜이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0: 네.
1: 이거는 확실하게 딱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0: 커버를 할 수 있는.
1: 네, 이마.
0: 이마.
1: 여기 턱.
0: 턱.
1: 여기 또 나비존.
0: 네네.
1: 여기 또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0: 네네네.
1: 어떤 굴곡에도 이제
6: 딱 붙합니다.
0: 아, 딱 이렇게 네. 각에 따라서 네.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서
6: 그렇죠.
0: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1: 아, 네. 사실 네.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0: 저희는 자.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1: 일단 적셔볼게요.
0: 네.
1: 자, 이렇게 충분히 적십니다.
0: 네.
1: 붙여볼게요.
0: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네.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해봐야 될까요? 그쵸. 좀 과학적인
1: 그쵸.
0: 그 부분을 한번 그쵸, 제가 그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자. 반대로 붙여볼게요. 이렇게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0: 오, 안 떨어지는데?
1: 이야. 테이프야, 무슨.
0: 오! 피지를 또 이렇게 또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1: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크죠?
0: 많이 크네요.
1: 네. 저 이제 15분 됐다? 그럼 뗍니다. 떼고, 그냥 이걸로 부드럽게.
0: 네.
1: 슥. 슥.
0: 오.
1: 슥.
0: 오.
1: 슥.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피지가 네. 연화가 돼가지고
0: 네, 네, 네.
1: 잘 이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기 때문에
0: 네.
1: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1: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0: 네.
1: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0: 네.
1: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네.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0: 아...
1: 자, 다음은 입 추천템인데요.
0: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1: 다음은 입 네. 추천템인데요.
0: 네.
1: 어우, 빨개졌어요. 이걸.
0: 네.
1: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0: 와우.
1: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네.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0: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1: 그쵸.
0: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1: 그런 게 있었나요?
0: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에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1: 그렇죠.
0: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1: 그쵸.
0: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1: 그렇죠.
0: 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1: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0: 어머.
1: 빠르죠?
0: 호우.
1: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0: 어우.
1: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0: 아, 써보고 싶네.
1: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0: 네.
1: 그냥 립밤색이네요.
0: 한번 발라봅시다.
1: 네.
0: 입술 이건... 정도는 뭐.
1: 맞아요.
0: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1: 발라보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0: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 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1: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 때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0: 잠꼬대 할 수도 있죠.
1: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0: 알았어요.
1: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0: 네.
1: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0: 네.
1: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0: 네.
1: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0: 네.
1: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0: 오.
1: 완전 이거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0: 네.
1: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게 롤링 하는 거예요?
1: 부드럽게.
0: 아, 부드럽게. 오.
1: 오, 나 좀 약간 부드러워졌어.
0: 내가 만져봐도 돼?

0: 아니
1: 왜 이유가 없는데?
0: 저
1: 리뷰 때문에?
0: 네 리뷰 때문에 알았어. 리뷰 때문에 오 진짜 그러네.
1: 어,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0: 어. 오!
1: 보송보송했어?
0: 네. 오.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1: 입술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 노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0: 좋아요. 좋습니다.
1: 네. 마지막 추천템은
0: 네.
1: 다이소랑 투쿨포 스쿨과 협업해서 네.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0: 오 마이 맨.
1: 근데 저희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아.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밖에는 못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 가격이
0: 네
1: 말이 안 됩니다.
0: 얼마예요?
1: 3,000원입니다.
0: 오 왜?
1: 와우. 완전 가성비. 네.
0: 아 가성비.
1: 이번에도 이제 네. 쉽게 접근하는 거죠.
0: 오.
1: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0: 오 음영. 네. 이제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 뭐요?
0: 건축하는
1: 컨설팅이요?
0: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1: 그렇죠.
0: 그게 또 이제 컨투어링.
1: 맞아요. 오.
0: 그거잖아요.
1: 맞아요.
0: 저 성장했어요.
1: 그러네요.
0: 네.
1: 바로 그려볼까요?
0: 네 좋아요. 두껍네.
1: 오 이렇게 있어요.
0: 예.
1: 네. 자.
0: 또 저예요? 어,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1: 하는데
0: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0: 예.
1: 누드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 예.
1: 안 되는 건 없습니다.
0: 네.
1: 스머징을 해야 됩니다. 스머징 부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예.
0: 아,
1: 그라데이션처럼 싹 됩니다.
0: 어, 오케이.
1: 자, 그게 중요해요. 오, 왜 근데 왜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0: 어.
1: 이런 핏줄에 제가 얼굴에 할 수는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비워주세요. 어때요? 장난 아니죠?
0: 그렇죠. 어 근데 윤곽이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1: 여기 들어갔어, 패였어.
0: 네. 이거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1: 네네.
0: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진짜.
1: 사기 아니에요?
0: 아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아~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1: 전완근. 전완근. 오 좋아 좋아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0: 네.
2: 노출 있는 옷 입으실 때
0: 네.
2: 하세요 메이크업?
0: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1: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0: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1: 자, 양쪽 비교해 주세요. 딱. 됐다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 진짜 그러긴 하다. 나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0: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자한테 이거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1: 아, 진짜로
0: 쓸 데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1: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여덟 개만.
0: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1: 먼저 뽑으실래요?
0: 네.
1: 네 뽑으세요.
0: 저 이거요.
1: 오.
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1: 아~
0: 그 쿨링을 조금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눈 자주 붓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1: 맞아 맞아
0: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딱.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0: 네.
1: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0: 네, 네, 네.
1: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0: 네네네.
1: 두꺼운 거.
0: 네.
1: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좀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0: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1: 그렇죠.
0: 이죠.
1: 그렇죠. 이 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렛츠 고!
0: 렛츠 고!
1: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거를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0: 네.
1: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0: 네.
1: 제 순수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완전 순수 제가 다 하는 거. 뭐 자리는 소망하지 맙시다.
0: 아 죄송해요. 아 이거

0: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붙이는 아니요, 게 낫단게.
1: 아니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2: 오, 잘 그렸다.
1: 이제 여기다 음영 내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0: 형 다 했어?
1: 다 했어.
0: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 없어.
1: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0: 왜?
1: 넌 뭐가 없는데?
0: 뭐가 없어. 끝.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이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스노우맨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스노우맨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1: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어.
0: 칙칙하다.
1: 오버 섹시리.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시리 입이 되는 건데. 네. 촉촉 입술.
0: 촉촉 입술.
1: 지금 속으로 뭐 쓸말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0: 네, 짧고 굵게.
1: 짧고 굵게.
0: 네, 오늘 특별히 또 눈코입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1: 네.
0: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끝이 없어요.
0: 예.
1: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쟁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럼 다음 주에
1: 만나요. 안녕.
0: Overnight. Snowman.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It's time for a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y figures. Microdramas and web dramas are booming worldwide these days, and today's guest is right at the center of that trend. He's the CEO of production company Pulim and one of today's rising directors, An So-hae. Welcom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인사와 소개 우리 크런처들에게 부탁드릴게요.
1: Hello, I'm director and CEO of Plim. 안녕하세요, 플림의 안소입니다.
0: Nice and shor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Diving right in, now which title feels more natural to you is my first question. Director on the set or CEO at the office?
2: 현장에서 메가폰을 잡는 감독님과 또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 중에 평소 어떤 호칭이 더 편하세요?
1: 전 사실 이제 가장 익숙하고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감독님이라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0: 네, so for So-hae, director is most familiar to him.
1: 네. 네, 또 아무래도 요새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and because he is shooting a drama these days, he's at the site a lot more often compared to being in the company. So he hears the director title a lot more. All right, well, the web drama market has grown incredibly fast. As someone constantly making new projects, when do you feel that growth most strongly?
2: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웹드라마 시장이 정말 무섭게 커졌잖아요. 현장에서 작품을 계속 만드시면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언제 가장 실감하세요?
1: 아무래도 이제 웹드라마 혹은 뉴미디어라는 것들이 제작 기간 자체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0: 네. So web dramas and new dramas, they have a really short timeline usually.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하고 런칭하는 기간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 네.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빠르게 올 때 좀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and so making the whole drama, the whole process and launching it is pretty quick too, usually. And receiving quick feedback from the audience is when he feels that, wow, this field has really grown recently. Oh, 좋습니다. All right. Well, micro dramas are known for very tight shooting schedules, like you said, right? What are you like on set? Calm and composed, or are you like energetic and fast paced?
2: 말씀하신 것처럼 숏 드라마가 촬영 일정이 빡빡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평균 한 2개월 정도라고 네.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안소혜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궁금해요. 차분한 편이신지, 에너제틱한 스타일이신지.
1: 저는 되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

0: 네. 에너지틱 한 편인 것 같고.
1: 네. So he's usually very energetic. He likes to move around a lot on the set.
0: 네, 보통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 있기보다는 네. 현장에서 좀 바로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 아, 움직이면서 좀 지시도 하고 네. 이렇게. Oh, so rather than being behind the monitor, he would move around the set and give directions as he goes.
0: 이게 아무래도 촬영 현장이 빡빡하다 보니까 네. 처지면은 또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많이 움직이고 네. 배우들이랑 가까이서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okay. So because the whole timeline, like we said, is pretty short, you have to keep it fast-paced. And if you go slow, everybody will sort of feel lazy and like laid back a little bit. So he has to move and really pull that tension up, the energy up, so that everybody works together at a very fast-paced manner. All right. Well, now let's get into your story through a few keywords here on Brunch Club. 이제부터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short form. Well, let's talk about the appeal of short dramas or micro dramas and some behind the scenes stories from your work.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숏폼인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숏드라마의 매력과 또 감독님의 대표작 비하인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Now, compared with traditional dramas or films, what makes 1 or 2 minute micro dramas so addictive that viewers are willingly paying for them to watch them.
2: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와 비교했을 때 요즘 세계인들이 1, 2분짜리 숏드라마에 푹 빠져서 결제까지 하게 만드는 이 결정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아무래도 어떤 시청 환경에서 오는 서사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So he believes it's the difference in the narratives. 네.
0: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시청을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이탈할 확률이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장치를 되게 치밀하게 좀 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1: 아, so they watch these short or micro dramas on the phone, right? The platform itself is different. And compared to watching it in the cinema, there's a higher chance of people leaving it, stopping watching it. So they put in a lot of different mechanisms within the content.
0: 네, 아무래도 뭔가 서사들을 차근차근 설계를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금방 지루해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터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좀 앞에 배치해두는 그쵸. 편입니다.
1: 네, so if it's too slow the narrative and if the storyline is you know slow to reveal itself, then people might feel it's boring and leave the content. So in order to grab the attention of these audiences and viewers, they put in mechanisms, make it a lot more stimulating, whatnot, to keep the attention of these audiences.
0: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숏폼 드라마, 마이크로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네. 어떤 그런 도파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Okay, so you know how these days contents they make your dopamine sort of boost, right? So Sohae, director Sohae believes that dopamine boost is the key attraction or charm of micro dramas.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Your office romance, Be Quiet in the Office, was loved for creating romantic tension in such a familiar setting. What did you focus on most as director?
2: 감독님의 작품 중 오피스 로맨스물로 사랑받는 사내에서는 정숙할 것이 있잖아요.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설레는 텐션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쓰셨나요?
0: 사실 이 사내에서는 정숙할 것이라는 IP는 워낙 성공했던 메가 IP이기도 하거든요.
1: 네, so this particular Be Quiet in the Office is a mega IP that was successful before.
0: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시청자들, 그 기존의 팬덤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1: 아, so director An thought he had to not disappoint the fandom that already existed.
0: 그렇다 보니까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상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재미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걸 좀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2: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Well, he tried to not destroy the original piece too much and tried to think about how he can produce the videos to really grab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s and pull that essence out of this original drama.

0: All right, and there's also Dive Into My Bad Rival, also became a big hit with overseas fans for its fresh visuals and story. Did you expect it to become this popular?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수영부 또라이에게 찍혀버렸다가 있죠. 청량한 비주얼과 서사로 해외 팬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1: 사실 뭐 예상을 못했던 거는 아니고요.
0: so he didn't not expect it completely.
1: 네, 워낙 기획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고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좋은 스태프들이 함께해서 네.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0: 네. So from the planning stage, it was just so well made, and he was joined by great staff, great cast, and he thought, I think this will be pretty successful after we make it. All right. Well, do Koreans and overseas viewers react differently to different scenes, or are there our favorite moments mostly similar?
2: 또 궁금한 게 혹시 한국 시청자와 외국 시청자가 열광하는 장면이나 이 반응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편인가요?
1: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0: So he thinks there's not too much of a difference between foreign viewers and Korean viewers. They're pretty much similar. And also because they deal with universal sort of emotions and situations in the drama. All right, makes sense. Well, the episodes get tons of real-time comments as well, right? Was there a particularly funny or memorable fan comment you still remember?
2: 또 회차마다 실시간 댓글이 엄청 달리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웃긴 주접 댓글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 있다면요?
1: 이게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가 수영부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보던 시청자분들께서 아 나도 저 수영부 가입하고 싶다 네. 어떤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서 그게 인상 깊고요.
0: So with this particular drama, Dive Into My Bad Rival, because it's about that swimming team, right, within the drama, some people leave comments saying, oh, I want to join that club, that team.
1: 네, 그리고 이제 SNS에서 저희 영상들, 저희 작품을 계속 재가공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께 참 감사하다고
0: 그러게요. 계속해서 올리고 바이럴하게. Alright, and he also wants to say thank you to all those who reproduce their films, their dramas into short videos and continue uploading them. Because it's really important, you know, for the drama, the content to go viral. All right. Well, you've also worked on everything from modern stories like My 재벌 Teacher and to fantasy or period style stories like My Boyfriend is 600 Years Old. Which tone feels more natural for you to direct?
2: 이외에도 나의 재벌 선생님이나 내 남자친구는 600살 등 현대극 또 사극 서사까지 다루셨는데 어떤 톤이 더 손에 착착 감기시나요?
1: 사실 이제 편한 거는 아무래도 현대극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기는 하죠.
0: 네. So, well, he feels more comfortable with modern style stories like My 재벌 Teacher.
1: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나의 그 내 남자친구는 600살이라는 사극을 찍으면서 네. 뭔가 이 한국의 어떤 뭐랄까 고유의 이미지들을 담는 것도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But as he was shooting this My Boyfriend is 600 Years Old, which is a period style historic drama sort of, depicting or portraying all the Korean traditional aspects in the drama was more interesting than he thought.
1: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드라마 특징 자체가 이렇게 버티컬,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한국의 고궁이나 한복 그런 전통 의상들이 그런 세로 이미지랑 또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And he also thought because micro dramas, they're for phones, right? And they have the vertical film framework. And he thought the different traditional palaces here in Korea and the traditional clothes, they fit well with that vertical film. Mm.
2: 좋습니다.
0: All right, well, with micro dramas, every episode has to end in a way that makes people click next, right? What's your secret to creating a great cliffhanger?
2: 숏드라마는 다음 편을 안 누르고

0: 못 빼기게 끝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매 회차 엔딩을 끊을 때 가장 신경 쓰는 절단 신공 팁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치를 세세하게 많이 네. 넣으신다고 했는데
1: 일단은 시청자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건 기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그 감정의 개연성인 것 같습니다.
0: 아, so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o make the audience, the viewers curious, you know,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But in order to make that, what's more important is the emotions. They have to make sense, you know.
1: 이게 아무 그냥 막 인물이 행동한다고 해서 절대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0: 네.
1: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감정의 개연성이 있어야
0: 네.
1: 다음 회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공감이 되고 뭔가 따라갈 수 있어야지 궁금증도 유발될 것 같아요.
2: So what director An was saying is you can't just make the characters do anything like random or odd. Viewers won't be curious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if it's just random. But if they'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actions and the emotions that the characters are feeling, that's when they feel curious about the next episode. All right. Well, the actors also have to reach intense emotions very quickly because they're short dramas. Do you have your own directing technique for helping them get there?
0: 폼의 특성상 배우들의 감정선이 빠르게 끌어올라야 하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감독님만의 디렉팅 비결이 또 궁금하네요.
1: 사실 뭐 영업 비밀인데.
0: 아, 네. It's a secret, but...
1: 이 사실 뭐 쇼폼 드라마 현장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시간이 빡빡한 편이기는 해요.
2: 네. So like he said earlier, these microdrama sets, you don't have a lot of time. You're always running out of time.
1: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디렉팅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0: 네.
1: 대신 리딩 때 좀 많이 피드백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2: 아. So on set, he doesn't give that many directions, but during the reading time, when they read the script for the first time, that's when he gives a lot of feedback to the cast.
1: 네, 그리고 이제 리딩 때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현장에서 보였던 것도 말을 해주고
0: 네.
1: 제가 계속 돌려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면 좋겠다는 것들을 보통 배우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텍스트로 전달을 하고
0: 아.
1: 통화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세세하게. All right. So after the reading, he shoots that reading session and he gives feedbacks to the characters, the casts, one by one, individually, thinking, you know what? I think this could be changed or modified in the set. Gives useful feedback and directions like that after the reading session. All right. Very detailed as a director. Well, speaking of cliffhangers, we'll make one ourselves here too. And listen to your song recommendation.
3: 그럼 여기서 저희도 한번 절단 신공을 펼쳐볼까 하는데요. 감독님의 추천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이제 저는 이상은 선배님의 삶은 여행이라는 노래인데요.
2: Oh, so director An is going to recommend us 이상은 니체's 삶은 여행 or Life is a Journey. 이유는요?
1: 제가 이제 보통 촬영장으로 출근을 할 때 출근하는 거리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0: 네.
1: 그 시간 동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2: So he usually listens to this on the way to work because it's usually an hour or an hour and a half drive to the set. And when he listens to this song, he can calm himself down a little bit more.
0: 아.
1: 네, 그래서
0: 네.
1: 아무래도 현장이 좀 바쁘다 보니까 가면서 들으면 좀 컴다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막간의 힐링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네.
2: So he uses that time to calm himself down before he gets to the busy set site, and that's what he listens to. All right, so let's enjoy that all together as well. Once again, that was 삶은 여행, Life is a Journey by 이상은, 리체. And then we'll be back for Brunch Club again. Stay tuned.

0: Before we jump into the next keyword here on Brunch Club, I've got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ll. Talk 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underway.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and illustration, or even writing. With a total prize of $26,400, the best entry for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join Talk Talk Korea 2026 right now. Now with that, we'll open up the second keyword here on Brunch Club.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startup. I heard you originally studied film director on. 두 번째 키워드는 스타트업인데요. 감독님 원래 영화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What made you decide to start your own company?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저는 연출을 하고 싶었었는데
0: 네. So director An initially wanted to direct and produce.
1: 네, 연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길을 다 한번 시도를 해 봤었고.
0: And there were different ways of fulfilling that and he tried it all out, experienced it.
1: 네, 뭐 예를 들어서 단편 영화를 잘 찍어서 영화제에 간다든지 혹은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혹은 연출부 장편 상업 영화 현장에 연출부로 간다든지
0: For example, writing a scenario for a short movie and applying for a film festival, whatnot, and also writing his own scenario, like I said, and joining as one of the staff members in a direction team.
1: 근데 어쨌든 그 세 개 다 조금씩 이루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 현장 연출팀에 떨어졌어요. 면접을 봤다가.
0: 네. Okay. Well, he actually interviewed to join the direction team of one of his favorite directors, but he couldn't make it.
1: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가 트리거가 돼서 네. 뭐 창업을 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가면서 꿈에 달아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0: Well, that sort of became a trigger for him. Although it was a failed attempt, he thought, you know what, I'm just going to make my own company and produce and direct my own content and films. And that's how he started this company in the beginning. Well, when you first had to deal with business registration, invoices, taxes, and contracts, what confused you the most?
2: 직접 회사를 차리는 게 쉽진 않죠.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계약서 등을 다 마주했을 때 가장 멘붕이 왔던 파트가 뭔가요?
1: 사실 딱 창업은 했는데 일이 없을 때가 가장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0: So for director An, the moment that confused him the most was when he did not have any work.
1: 아무래도 뭐 저희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일을 먼저 주진 않았고 계속 막 찾아 나갔었는데 네. 그게 가장 좀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0: So because they just started their company, they didn't have work. No one would give them work from the beginning, right? So they had to go search for it. And that was the most difficult sort of part in starting this company of his own. Well, microdramas have tight schedules and even tight budgets, you know. As a producer and CEO, how do you create cinematic quality with limited resources?
2: 이 쇼트드라마는 제작 기간도 짧지만 예산도 알뜰하게 쪼개서야 하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영화 같은 퀄리티를 뽑아내야 될 때 대표로서 발휘하는 스킬이 있을까요?
1: 저는 오히려 사람을 좀 더 챙기는 것 같아요.
0: So he takes care of the people around him a little more.
1: 어쨌든 이 드라마 혹은 영화라는 산업 자체가 자본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야이기는 한데.
0: 그렇죠. So this field itself, you cannot separate it from capital, money, budgets, right?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미지들을 만들고 도와서 하는 것들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같이 네.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으쌰으쌰하면 적은 예산에도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0: Okay. So he said, nevertheless, the people who make this is the humans, us, the people, right? So that is why he takes extra care of the people around him, even with
2: small, with even with a small budget, he would take care of the people and make sure that they can create something better, high quality films altogether. All right. Well, it sounds like you're a great leader. 좋은 리더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ll right. Well, when was the moment then you first thought, wow, I'm really running a production company right now?
0: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아, 내가 이제 진짜 프로덕션 대표로서 내 밥벌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와닿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 참 밥벌이를 하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
2: He's not sure if he is actually running a production company right now.
1: 네, 이제 저는 처음에 영화를 했을 때부터 항상 사람 때문에 영화를 한다라고 아. 말을 했었거든요.
2: Oh, so ever since he started doing films, he said he's doing it for the people.
1: 예,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지금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월급 줄 때 그다음에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 급여를 지급해 줄 때가 네. 제일 좀 뿌듯한 것 같아요.
2: So he feels most fulfilled and happy when he's able to give the fees payment to all his staff members and give them the money that they deserve after working greatly together. All right. Well, what's one rule or piece of advice you repeat most often to your team?
0: 현장과 사무실에서 대표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동료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잔소리나 강조하는 원칙이 있다면 뭔지 궁금하네요.
1: 저는 그냥 보통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좀 하고 생각해라라고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2: So Director An often says, "Don't think too much. Just go for it."
1: 현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해보고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So what he thinks is the biggest weapon that we have or they have is trying something out and failing and trying it again. All that trial and failure. 네.
1: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해보고 실패를 하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알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 So you try things, fail things, make errors, mistakes, and you learn from that. And that's how you grow from that point on. So just going for it and doing it without much thought would be something, an advice that he gives most often to his staff members. All right, well, microdramas are also becoming a major platform for new actors as well. What do you look for when casting someone?
0: 이 숏드라마는 신인 배우들이 스타로 발돋움하는 등용문이기도 하잖아요. 대표님만의 캐스팅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1: 많은 배우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2: So many actually actors ask this question to Director An as well.
1: 사실 이제 꼭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캐릭터랑 맞는 마스크가 저한테는 1순위이기는 해요.
2: But the number one standard that he looks for would be does the face or the image of that actor match the character?
1: 그리고 그 마스크가 이미지가 맞아야 연기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네. 내가 연기를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Okay, so first of all, you have to match the character, the image that you have, the features that you have. And some actors think, oh, maybe I couldn't get that cast because I was bad at acting. But you don't have to think that because for Director An, looking similar to that character is the most important part.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what a platform or an advertiser wants can clash with your own creative vision. How do you usually negotiate that balance?
0: 작품을 만들다 보면 플랫폼이나 또 광고주가 원하는 요구 사항이랑 내가 만들고 싶은 예술적 욕심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보통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하세요?
1: 아이고, 무조건 이제 플랫폼들 네, 원하는 대로 찍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네. 네.
2: So in some cases, of course, he has to shoot in the way that the platform and the advertisers want and require.
1: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부딪힐 일이 크게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2: 네, 네. But thankfully, he didn't have too many moments when they clashed.
1: 왜냐면 어쨌든 저희 회사 혹은 저한테 의뢰를 하는 분들은 저희 어떤 부분들, 저희 기술적인 부분들, 연출적인 부분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딪힐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So in the beginning, initially, the platform and the advertisers would have chosen them, the company, because they already trust them and they have selected them to create this film for them, right? So there aren't too many cases where their opinions would clash, is what Director An said. All right, well, before we open up the last keyword, let's take another listen.

To a song. It's another cliffhanger. 이쯤에서 또 다른 절단 신곡입니다. 곡 하나 더 듣고 갈게요. 보라색 계단, Purple Stairs featuring 별은 by Mean Shock. Enjoy and stay tuned.

0: Welcome back to Brunch Club. Today we're joined by Director and CEO An So-hui. It's time to open up our last keyword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까요? The last keyword is... Yes, it's human. Now let's talk about your off-camera and what lies ahead for you. 제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안소회의 일상과 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people are now paying for short-form content instead of long-form. So as a creator, how do you view this change in media consumption? 요즘 롱폼보다 숏폼 결제를 하는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영상 창작자로서 이런 미디어 소비 습관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1: 당연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So Director An believes this change is inevitable and it only makes sense.
1: 영화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브라운관이 나오고 뭐 계속해서 미디어는 변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So the media atmosphere or environment has always changed. You know, there was the cinema, film, movies. It's been constantly evolving through time.
1: 그래서 소비자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습관이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그 변화에 맞게끔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And with that change, consumptions of viewers have also changed. And as creators, it is their job to follow that changing trend and the needs of the consumers. All right. Well, do you ever speed up or skip long-form content yourself?
2: 혹시 감독님께서도 롱폼 보다가 재생 속도를 올리거나 혹은 스킵할 때가 있으신가요?
1: 네, 저도 뭐 충분히 계속 그렇게 해서 시간 없을 때 보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드라마랑 영화 볼 때는 다른 걸 하면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2: 네, 딱 거기에만 집중해서.
1: 네.
0: So if he doesn't have much time, he would speed things up and skip through some content. But weirdly, when he's watching dramas and movies, he can't multitask. He has to focus on that content only to watch it. Fully. All right. Well, these days, AI can create video in just seconds, you know, and the quality keeps improving. I was surprised myself, too. But no matter how advanced technology becomes, what part of directing do you believe must remain human?
2: 요즘은 AI로도 몇 초 만에 영상을 만드는 시대잖아요. 보고 놀랐던 적도 많은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만큼은 절대 사람이 직접 연출해야 한다고 믿는 창작의 본질이 있다면요?
1: 저는 여기서의 본질은 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0: So Director An believes choice or choosing is the foundation here.
1: 네. 이게 저 어디서 본 글인데 AI가 발달하면서 가장 큰 병목은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0: So he read this somewhere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AI, the biggest bottleneck or barrier is human.
2: 어떤 의미죠? 네.
1: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AI가 만들어 놓는 속도랑 인간이 선택하는 속도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2: 네.
1: 오히려 그런 데 있어서 인간이 가장 큰 병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2: 따라가질 못하는 거네요.
0: So what this means is AI continues creating with its development. It's really speedy in creating new things. But humans, they have to choose and make decisions, right? But because that speed doesn't follow with the creation speed of AIs, humans are the biggest bottleneck.
1: 그래서 결국은 어떤 툴을 쓸 거냐부터 시작해서 AI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아직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선택이 창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0: So although AI creates everything, what tool you're going to use, what recommendations you're going to select, all those choices and decisions are made by humans, right? So Director An believes that is the one quality that must remain human. Choosing and making decisions. Well, after using your brain nonstop, you probably need time to switch off too, right? What do you do to clear your head and recharge?
2: 뇌를 풀가동하다 보면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주로 뭘 하면서 뇌를 비워내시나요, 감독님은? 뭐 소소한 힐링법 있으실까요?
1: 저 그냥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2: 아.
1: 뭐 놀, 딱히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2: 네.
1: 그렇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 보고 네, 네, 그게 가장 큰 취미이자 힐링법인 것 같아요.
2: Okay, so director An said he spends time with his girlfriend, which is I guess the best thing to do. And he listens to music like he introduced for us earlier, listening to music in his car on the way to work, whatnot. He doesn't have any sort of special hobby, but that's what he does.

0: meeting his girlfriend and listening to music. All right. Well, with constant shoots and editing, burnout must happen sometimes too. What helps you get back on your feet when that happens? 연달아 촬영과 편집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나 현타가 올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나요?
1: 저는 항상 리딩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이 네.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0: So when he starts a reading of the script with everyone, he tells people and he tells himself too, be grateful that you can work.
1: 그래서 물론 힘들고 뭐 번아웃이 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면서 계속 몸을 좀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요.
0: 네. So of course you can be burnt out, you can feel very exhausted and tired, but he continuously wakes himself up thinking, you know what? I'm still able to work. I have to be thankful for that. So he always has that gratitude in his mind. All right. Well, for young people who dream of directing or starting their own content company just like you, what reality should they be prepared for before jumping in? 나만의 콘텐츠 회사를 차리고 싶어 하거나 혹은 연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먼저 겪어본 선배로서 이건 꼭 각오하고 뛰어들어라 해주고 싶은 현실 조언이 있다면요? You shouldn't be chasing after money at first.
1: 뭔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0: 네.
1: 돈만 보고 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좀 힘든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0: Well, eventually you will succeed and money will follow. But if you only look at money and chase money from the beginning, then there are so many hurdles that you have to overcome.
1: 그래서 정말 본인이 어떤 연출을 하고 싶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좀 뛰어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게요. 정말 그 각오가 되어 있고 좋아해야지만 시작 가능할 것 같은데요. So he said, you have to start it if you have that mindset, that passion, that you really want to direct and produce a content of your own, is what he said. Well, looking for far ahead, is there one life project perhaps you hope people will remember as the defining work of yours as director?
2: 먼 훗날 감독 안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세상에 꼭 남기고 싶은 나만의 인생작이 있을까요?
1: 뭐 사실 저는 매번 가장 마지막 작품이 저의 인생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0: 네. So he always believes the work that he's working on is his masterpiece or life project all the time.
1: 그냥 인생작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시작과 끝이 사람이네요, 역시. All right. Well, he thought more than having a life project, he wants in the end to have a lot of good people around him as the director, which is, I think, really nice. It's from human and human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now.
2: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독님.
0: How was your time with us here on Culture Crunch today?
2: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저도 이제 카메라 뒤에만 있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0: 네.
1: 좋은 기회가 돼서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So director An said he's usually behind the camera, right? But today he was in front of the camera having to talk about himself and his work, and he enjoyed it a lot. We did too.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once again.
2: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We'll wrap up with our last song then. Here is 문득 Out of the Blue with 송희진 by 도훈 of Day 6.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All right. Keep crunching!

0: 인사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션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세모 달라진 거 없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2: 누나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0: 네.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쵸 맞죠.
0: 근데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쌤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템!
0: 네,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1: 네,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 이게 제 주 목적입니다.
0: 이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1: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인터뷰하기에는 또 추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네,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 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 가서 오고 그랬는데.
1: 그쵸.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네. KBT를 통해서 네.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네.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저,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계속.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 저걸. 어?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0: 어?
1: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네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0: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어, 관리는 네 하긴 합니다.
0: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0: 아, 혹시 따로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 지금 대학교 학생입니다.
0: 오, 학생이에요?
3: 유니버시티.
0: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 코, 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코랑 눈?
0: 코랑 눈?
2: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0: 아,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2: 네네.
0: 아,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2: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오, 많이 쓰고
3: 관리남 역시
0: 네. 예.
2: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1: 그쵸.
2: 보니까 네.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네. 거의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0: 와.
1: 근데 사실 코팩이
2: 네.
1: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뭐 자극이
2: 다른 덜하다.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0: 덜하다.
1: 코팩은 이렇게 뛰잖아요.
2: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2: 아, 근데 이 제품은 뛰는 게 아니고.
1: 뛰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0: 오.
2: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1: 아, 그러겠다.
0: 덜하고 편리하네.
2: 네, 맞아요.
0: 아, 그쵸. 어, 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2: 네.
1: 몇 개 뽑혔어요?
2: 아.
0: 와.
2: 손가락 좀 빌려주세요.
0: 오, 손가락.
2: 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정도로. 몇 리터 녹였어요?
2: 한 3리터?
1: 감사합니다.
0: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네.
0: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2: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0: 와.
1: 몇 뛰세요?
2: 저 430.
1: 이야.
0: 430.
1: 고수입니다. 430. 1km에 4분 30초.
0: 와우.
1: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1: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1: 가세요. 러닝맨.
0: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0: 예의가 말은
1: 아, 네, 여기는 회사원분들이라서.
0: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나 인터뷰가 아니라.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1: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4: 네.
1: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왔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0: 나는 솔로까지.
5: 나는 솔로는
1: 그거는
0: 그건 아니고요.

0: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이제 프리허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그러면, 코카카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면.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0: 오셨어? 누구야?
1: 오셨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2: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세요
0: 오! 결혼하셨어요? 네네네네. 애까지?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꼬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맞아요. 눈꼬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1: 사실 오늘 주제가 눈꼬입이거든요.
0: 네,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좀 지날수록 입술?
0: 입술?
3: 네.
0: 입술?
1: 입술을 왜 보시죠? 아, 야, 궁금. 왜 인터뷰를?
0: 왜요? 이유가 많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이유는
3: 잘. 네, 네. 성인이니까 다 해도 입술을 안 하면
1: 생기가 없어.
3: 네.
0: 아, 생기가 없어.
3: 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 네.
0: 그렇죠, 그런
3: 느낌이.
0: 아, 코, 코, 코가 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4: 아, 왜냐면 옆모습을 봤을 때 코가 높으면 약간 선이 있으면은 아. 예뻐가지고. 오.
0: 제 코는 어떤가요?
4: 선 있으시네요. 네.
0: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코도 쉐딩이 될 수 있고, 입술도 립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그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3: 밤에 자기 전에.
1: 여우. 어떤,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3: 에뛰드 제품.
1: 에뛰드?
3: 네, 립 마스크? 그거를

0: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네. 닦아내면 좀 각질 제거가
1: 오! 아까 전에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저 원래는 옛날에는 그 피지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1: 네.
2: 네, 코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3: 안 쓰세요, 지금은?
2: 지금은 안 써요.
1: 아, 지금은 안 쓰죠.
2: 쓰고 나니까 뭔가
3: 자극이 되죠.
2: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3: 아니 뭐 아, 쉐딩 네.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어의 쉐딩 뭐 이런 거?
0: 저는 합니다.
1: 어? 어떤 거?
0: 다이소 제품 중에 오, 오.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3: 오, 오, 오.
0: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3: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올인원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0: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아. 쉐딩도 되고 이렇게 좀 밑에 바르면은
3: 아, 자연스럽게 좀
0: 네, 음영도
3: 약간
0: 생기고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
3: 지금 하신 거예요?
0: 네.
3: 오!
0: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서 네. 네.
3: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1: 와우.
3: 고생하십니다.
1: 조심히 가세요.
3: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예요, 저희.
1: 네,
3: 그럼 뷰티 온앤오프.
2: 네.
3: 예.
1: 아. 저, 여기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2: 스케치북 효과 아니에요?
3: 컴온!
2: 여기 가시는 거 아니야?
3: 어디야? 오, 나이스. 어? 어디 가셨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4: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 온 이연이 엄마입니다.
1: 와, 와. 아, 그럼 그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4: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1: 네.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혹시 이성을 바라볼 때 눈, 코, 입 중에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4: 저 아무래도 눈?
1: 눈? 눈 왜요?
4: 말할 때 눈을 보고
1: 오.
4: 눈빛이 뭐 좀 깊거나 뭔가 좀 초롱초롱하거나 그러면 더 빨려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1: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그렇게 이제 만나뵙게
4: 되네. 그랬을 거예요.
1: 아, 네. 눈을 바로 서로 진심을 알아. 눈을 바로 서로 진심을 알아보고
4: 네, 그렇죠. 네.
1: 아, 그러면 저희가 코, 입은 다 해가지고 눈만 하면 되고 이제.
3: 솔직하시네요.
1: 네, 저희 솔직하니까.
4: 성형이요?
1: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3: K 뷰티템이어서 혹시 네. 눈에 관련된 뷰티 네. 특별한 관리법 있으신가요?
4: 특별한 관리법은 집에 있는 그 롤러 같은 걸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3: 굳기?
4: 네네 그렇죠. 예.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굳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 오, 그러신 것 같아요.
4: 지금
1: 너무
4: 네,
1: 잘하신 것 같아요.
4: 네네.
3: 또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네, 좋은 정보 해주셔서
4: 네, 아닙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와, 오늘
1: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3: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 네.
3: 해냈습니다.
1: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의 주제 눈, 코, 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3: 아,
1: 그래서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3: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예. 할 예정입니다.
1: 예.
3: 자, 그러면
1: 예.
3: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예. Let's go.
1: Let's go.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예, 그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눈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연 어머니께서 눈 붓기를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1: 네.
3: 바로 이 제품입니다.
1: 이거 생긴 게 눈사람 같아.
3: 이 제품은
1: 네.
3: 더마킨 스노우맨 맞네 읽은 거 아니야?
1: 아니에요.
3: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1: 오 마이 갓.
3: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1: 사실 본 적은 없어요.
3: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1: 아,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쵸. 쇠 숟가락.
3: 숟가락이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아요.
1: 그렇죠.
3: 네, 또 이 제품은 네.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네. 냉매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네. 시원하게 달래주고 붓기를 네.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1: 완화. 와,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3: 그렇죠.
1: 또 운동만 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3: 리뷰가 5가 다예요?
1: 이게
3: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요?
1: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3: 네. 근데 사실 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3: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 네.
3: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이제 흡수된다고 합니다.
1: 와우, 언블리버.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3: 예.
1: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3: 네네.
1: 해야 되겠죠?
3: 당연하죠.
1: 네. 다른 코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 보셨죠?
3: 그쵸.
1: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3: 와. 코에 네. 붙여서 뽑는 코팩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1: 갔어요.
3: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1: 네.
3: 코는 물론 이마,
1: 네.
3: 턱, 남존 등 네.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의 피지와 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1: 아,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3: 그쵸.
1: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3: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1: 오.
3: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네.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1: 네.
3: 일단 적신 다음에
1: 아.
3: 이거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1: 네.
3: 확실히 오. 큽니다.
1: 우와.
3: 원래 화장솜이
1: 네.
3: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1: 아,
3: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1: 네.
3: 이건 확실하게 딱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1: 커버를 했어요.
3: 네, 이마.
1: 이마.
3: 여기 턱.
1: 턱.
3: 여기 또 나비존.
1: 네네.
3: 또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1: 아, 네네네.
3: 어떤 굴곡에도 이제 딱 붙합니다.
1: 아, 딱 이렇게 네. 각에 따라서 네.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3: 그쵸.
1: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3: 아, 네. 사실
1: 네.
3: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1: 저희는 자.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3: 일단 그럼, 적셔볼게요.
1: 네.
3: 자,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적십니다.
1: 네.
3: 붙여볼게요.
1: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네.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 해봐야 될까요? 그 과학적인
3: 그쵸.
1: 그 부분을 한번 그쵸, 제가 한번 그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자. 안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1: 오, 안 떨어지는데?
3: 이야. 테이프야, 무슨?
1: 오. 피지를 또 이렇게 또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3: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고 생각하세요.
1: 네.
3: 크죠?
1: 많이 크네요.
3: 네, 저 이제 시공 됐다? 그럼 뜹니다. 떼고 그냥 이걸로 부드럽게.
1: 네.
3: 슥, 슥,
1: 오,
3: 슥,
1: 오,
3: 슥 이렇게 하면은
1: 네.
3: 이제 피지가 네. 연화가 돼가지고
1: 네, 네, 네.
3: 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1: 네.
3: 너무 세게 하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1: 네.
3: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3: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1: 네.
3: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1: 네.
3: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네.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1: 아...
3: 자, 다음은 입 추천템인데요.
1: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3: 다음은 입
1: 네.
3: 추천템인데요.
1: 네.
3: 어우, 빨개졌어요.
1: 네.
3: 어.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1: 와우.
3: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1: 네.
3: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3: 그쵸.
1: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3: 그런 게 있었나요?
1: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에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3: 그쵸.
1: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3: 그쵸, 그쵸.
1: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3: 그쵸, 그쵸.
1: 네.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3: 맞아요, 맞아요.
1: 네.
3: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1: 어머.
3: 빠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1: 오우.
3: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1: 아, 써보고 싶네.
3: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1: 네.
3: 그냥 립밤 색이네요.
1: 한번 발라봅시다. 네. 입술 이건... 정도는 뭐
3: 맞아요.
1: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3: 발라보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1: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3: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도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1: 잠꼬대 할 수도 있죠.
3: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1: 알았어요.
3: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1: 네.
3: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1: 네.
3: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1: 네.
3: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1: 네.
3: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1: 오.
3: 완전 이거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1: 네.
3: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롤링 하는 거예요?
3: 부드럽게.
1: 아, 부드럽게. 오.
3: 오, 그냥 좀 약간 부드러졌어.
1: 내가 만져봐도 돼?
3: 아니, 왜 이유가 없는
1: 거예요?
3: 리뷰 때문에?
1: 네, 리뷰
3: 알았어,
1: 때문에.
3: 알았어.
1: 리뷰 때문에. 오, 진짜 그러네.
3: 어,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1: 오. 오.
3: 보송보송했어?
1: 네.
3: 오.
1: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3: 입술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 조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1: 좋아요. 좋습니다.
3: 네. 마지막 추천템은
1: 네.
3: 다이소랑 투쿨포스쿨과 협업해서 네.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1: 오마이맨.
3: 근데 저희가
1: 네.
3: 정말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아.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밖에는 못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3: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3: 오.
1: 오.
3: 가격이
1: 네.
3: 말이 안 됩니다.
1: 얼마예요?
3: 3,000원입니다.
1: 오, 왜?
3: 와우. 완전 가성비. 네.
1: 아, 가성비.
3: 누나도 이제
1: 네.
3: 쉽게 접근하는 거죠.
1: 오.
3: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1: 오, 음영.
3: 네.
1: 이제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3: 뭐요?
1: 건축
3: 컨설팅이요?
1: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3: 그렇죠.
1: 그게 또 이제 컨투어링.
3: 맞아요. 오.
1: 그거잖아요.
3: 맞아요.
1: 저 성장했어요.
3: 그러네요.
1: 네.
3: 바로 그려볼까요?
1: 네, 좋아요. 두껍네.
3: 오, 이렇게 있어요.
1: 예.
3: 네. 자,
1: 또 저예요? 어,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3: 하는데
1: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1: 예.
3: 누드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예.
3: 안 되는 건 없습니다.
1: 네.
3: 스머징을 해야 됩니다. 스머징 부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예. 이렇게
1: 아,
3: 그라데이션처럼
1: 아, 그렇죠.
3: 싹 됩니다.
1: 어, 오케이.
3: 자, 그게 중요해요. 오, 왜 근데 자, 왜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1: 어.
3: 이런 핏줄에 저희가 얼굴에 할 수는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비워주세요. 어때요? 장난 아니죠?
1: 그렇죠. 어 근데 윤곽이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3: 들어갔어, 패였어.
1: 네. 이거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3: 네네.
1: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3: 진짜요?
1: 네, 진짜.
3: 사기 아니에요?
1: 아,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아~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2: 전완근.
3: 전완근. 오, 좋아, 좋아,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1: 네.
2: 노출 있는 거 잡으실 때
1: 네.
2: 하세요, 메이크업?
1: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3: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1: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3: 자, 양쪽 비교해주세요. 딱 됐다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스 진짜 그렇긴 하다. 야,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1: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장한테 이거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3: 진짜로.
1: 쓸 때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3: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8개만.
1: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3: 먼저 뽑으실래요?
1: 네.
3: 네, 뽑으세요.
1: 저 이거요. 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쿨링을 맞죠, 맞죠. 조금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눈 자주 붓잖아요.
3: 그쵸.
1: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3: 맞아 맞아
1: 진짜 좋을 것 같아요.
3: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네.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0: 네.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네네. 두꺼운 거. 네.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1: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0: 그렇죠.
1: 이죠.
0: 그렇죠. 유튜브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렛츠고!
1: 렛츠고!
0: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거를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네.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네. 제 순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건 완전 순수 제가 다 아는 것. 뭐 자리는 수정하지 맙시다.
1: 아 죄송해요. 아 이거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 붙이는 아니요, 게 낫단 게.
0: 아니에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잘 그렸다. 이제 여기다 음영 내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1: 형 다 했어?
0: 다 했어.
1: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 없어.
0: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1: 왜?
0: 넌 뭐가 없는데?
1: 뭐가 없어. 끝.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이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스노우맨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스노우맨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0: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어. 칙칙하다. 오버 섹실리.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시 립이 되는 건데. 네. 촉촉 입술.
1: 촉촉 입술.
0: 지금 속으로 뭐 쓸만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1: 네, 짧고 굵게.
0: 짧고 굵게.
1: 네, 오늘 특별히 또 눈코입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끝이 없어요.
1: 예요.
0: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럼 다음 주에
0: 만나요. 안녕.
1: Overnight. Snowman.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화에서의 그 장소의 이동의 변화라든가 또 시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는 좀 더 연극적인 약속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재미있고 또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실제로 보시면 그 무엇이 됐든 영화 이상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You know, when I started thinking about writing a story about a teacher, it sort of became clear to me that on some level I was teaching, you know, through that character. And over the years, as I was thinking about the story, it just, I think the things that I was thinking that I wanted my teacher to say felt important to me. They were things that were changing my life. So it felt important to try to somehow convey that to others. And at a certain point, it just, my head was like, it's going to explode. I'd better just get these words onto the page and do it. So I did.
1: 기회가 주어질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시간은 거침없이 내달려서 오늘은 이 꽃이 미소 지으나 내일이면 시들어 죽을지니.
2: 자, 기회가 주어질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아, 이걸 라틴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3: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뜻입니다.
2: 오, 맞았어. 오, 자네 이름은 뭐지? 아,
3: 스티븐 믹스입니다.
2: 오, 믹스.
3: 네.
2: 녹스 믹스.
3: 녹스 믹스.
2: 재밌는 이름이 많네.
3: 오, 감사합니다.
4: 교육자로서 산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학생들 앞에 서면 설수록 아,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어차피 모두가 부족한 것,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걸 이해하면서도 또 받아들이고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노력해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강단에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 자, 여기 벽에 걸린 얼굴들 한번 봐봐. 60년, 70년 전에 이 학교에 다니던 소년들의 얼굴들이야. 쑥 들어가지 말고 가까이 와서 봐. 가까이
6: 네,
5: 와.
6: 네.
5: 오가면서 수도 없이 봤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을 거야. 맞지?
6: 네.
5: 너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 않냐? 응?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혈기 왕성하고 눈빛엔 패기가 넘치고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이야. 그렇지? 그렇지?
6: 네.
5: 그런데 말이야. 저 꿈 많던 소년들. 지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0: Huh? I mean, carpe diem is sort of the wake up, you know. Again, that scene is really about death, you know, because the Keating is saying, look at the pictures of all these boys who were here before. They're all dead. And, you know, they look like you. And so you better think about how you want to spend your life. So I think the theme of the movie is right there, which is to start to find the courage at first to try to figure out who you are and then have the courage to become that, to work hard to get that to that. So, you know, that's really what the teacher's about, what he's trying to imbue in these boys.
2: Wow. 다 왔어! 여기가 하퍼 크리크야. 아, 도착이야.
7: 너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2: 야, 닐!
8: 나 예전에 왔어.
2: 여기 맞아? 아, 너무 깜깜해. 내 코도 안 보이는데?
7: 잠깐만, 네 주둥이 시끄러워서 보이겠다.
2: 야, 이거 봐, 프리처드 서문! 선배님들도 찢어놓으셨나 봐.
7: 뭐?
2: 야, 키팅 선생님 때는 동굴에서 찢었나 봐.
7: 그럼 놀란쌤 수업에서 찢었겠냐?
9: 어, 똑똑하네.
2: 자, 그치? 지금부터 죽은 시인의 웰튼 집을 채소집을 선언합니다. 자, 이 모임의 회원은 여기 참석한 우리들이고 회의록 작성은 토드 앤더슨이 맡겠습니다.
4: 제일 큰 차이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땐 거의 학생의 입장에서 봤고요. 다시 이번에 작품을 통해서 접했을 때는 선생님을 입장에서 보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들었나,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학생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들었나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뭘 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이번 주 학교 신문에 불미스러운 기사가 무단으로 실렸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지만 이런 추한이래. 내 귀한 시간을 허비하기 싫으니까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일어났어. 지금 자수하길 바란다. 범인이 누구건 지금이 퇴학을 면할 유일한 기회.
1: I think the play, I sort of wanted more humor in the play than I thought there was in the movie. I thought that the movie, I thought that in the play I could combine certain characters that after watching the movie a few times I realized I could do that and I think the play would be the place to do it. I also thought that there's something about the live experience watching it that might bring the themes home better than a movie. So I thought that, you know, seeing it in the theater that way is more intimate. It's more accessible because it's right in front of you. So I thought that would be a good way to highlight the themes of the story.
2: 준 회원님, 죽은 시인의 낭송 준비 되었나? 그럼 우리 배우들은 인간의 그림자,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저 꿈속 환상이라고 생각해줘요. 그대들은 잠시 잠들어 있었고 환영들은 꿈결에 스쳐간 것들.
3: 우리는 내일을 꿈꾸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으리. 우리는 영광을 꿈꾸지만 진정 원하는 영광은 아니리. 우리는 새날을 꿈꾸지만 새날은 이미 와 있었다네. 우리는 싸움을 피했지만 마땅히 맞서 싸울 상대였다네.
4: 그럼에도 우린 잠들어 있다.
5: 이 작품을 통해서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더 소중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더 소중한 것들은 내 삶에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6: 완벽성 점수를
7: 키팅 그랬어. 선생님!
8: 도드!
3: 다들 강요당해서 억지로 서명한 거예요.
8: 도드 지금 뭐 하는 거야?
3: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9: 그래, 믿는다, 도드.
8: 키팅 선생! 당장 나가세요.
3: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8: 녀석이 당장 앉지 못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앉아! 또 이렇게 헛던 짓 하면 당장 퇴학이야. 본교의 4대 교훈이 뭐야? 전통, 명예, 규율, 인력, 규율. 규율을 지켜. 나가시오, 키팅. 오, 캡틴! 마이 캡틴!
0: 토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1: Well, I hope they enjoy the play. I hope they come and I hope they enjoy it. I hope those who have seen the movie find this to be a valuable experience to see it live, particularly with Korean actors. They may relate to it more than what they saw on film. But I'm very excited and honored that it's been being put on here.
8: 나는 깨어있는 인생을 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기 위해 죽정이를 버리기 위해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
3: 카르페 디엠!
8: 카르페 디엠!
3: 카르페 디엠!
8: 카르페 디엠!
3: 카르페 디엠!

0: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Jeju도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피사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야 정말 거기서도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이고, 그리고 라이노피아라는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지느러미가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소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0: Most marine creatures have evolved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ir survival. The rhinopius has chosen camouflage, mimicking the appearance and colors of soft corals. In the sea, there are many such masters of camouflage. Most fish choose to change their body color to match the landscape around them. Here is a fish that you will never know is there unless you look very closely. This is a frogfish, a genius of disguise. It has blended its body color and shape to match its surroundings.
2: 신뱅이는 위장술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헤엄치는 능력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발씩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가기보다는 돌과 돌 사이에 지느러미를 기대어 놓고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신뱅이 이마에 길쭉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낚시하듯 살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0: The frogfish's camouflage is made perfect thanks to its texture and body shape. Its round, bumpy body, the frogfish can change its appearance to look like sand or rock at will. The frogfish that live among corals adopt colorful hues. Depending on the habitat, you can now observe yellow, white, and even black frogfish in the underwater Olay.

0: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진님?
1: 진짜 아이돌 넘어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0: 그럼 너무 기대돼요.
1: 뭔가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어,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2: 네, 맞아요.
1: 뭐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3: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밤도 살짝 발라놓고.
3: 수진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1: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진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네. 조금 톤 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3: 수진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2: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0: 아, 그 그룹 때부터?
3: 몇 년 된 거? 7년?
1: 미스 A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3: 10년?
1: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3: 아,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1: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3: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쵸, 엄청 얇게.
3: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3: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나요?
1: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3: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1: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3: 근데 진짜 무결점 피부 같다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1: 점점 하고 있어. 무결점 피부를. 거의
3: 진짜 오늘은 피카소. 피부... 컨실러를 한 번 더 하는
1: 그쵸.
3: 거죠?
1: 살짝 페일한 느낌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3: 그럼 오늘은 딱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1: 네, 세팅을 할 때는 또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은 이제 좀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 화장이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 아, 맞네요.
1: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3: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Okay, are you ready?
2: Yes.
3: 짜잔!
2: 와우.
3: 마음에 드세요?
2: My skin looks so clean.
3: 완전 클린 걸이에요.
1: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3: 그럼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1: 지금 완전 미지근한 색깔이요.
3: 미지근한 색깔이면 약간 웜톤?
1: 미지근한 게 뭐지? 브라운? 일단 채도가 낮은 거지.
3: 채도가 낮아.
1: 이게 약간 힘이 없는.
3: 힘이 없는 색깔?
1: 미지근한 게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럼 미지근한 컬러를 미지근 메이크업을 하려면 거의 다 쉐딩으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3: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1: 한 가닥을 올려볼까?
0: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건
1: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3: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1: 맞아.

0: 저거 무서워요. 신도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왜냐면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굴 없이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0: 뭔가 제 수진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1: 수진님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0: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1: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0: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
0: 한올 이렇게.
1: 그렇죠.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잠깐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0: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1: 뭐예요?
0: 저는 ISFJ. 아니었구나. 네.
1: 우리 엄마인데? ISFJ.
0: ISFJ?
1: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0: 저도 좋아해요, 그거.
1: 약간 소심한데 또 간단히 있어. ISFJ.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친구로서?
0: 있어요. 저 ESFJ.
1: ESFJ 사교성이 좋아. 싫어하는.
0: 근데
1: 저 그렇게
0: 여기
1: 맞아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0: 우리나라.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1: 맞아요.
0: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2: 아니에요. 이거도 K뷰티.
0: K뷰티.
1: K뷰티 중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0: 이 친구는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펄 들어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0: 블러셔는
1: 약간 좀 또?
0: 미지근한 거 같아요.
1: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네.
0: 크림 블러셔.
1: 그쵸, 그렇지.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0: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입술을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이제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섯 개 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이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0: 이거 시작한 지 92분.
1: 92분이 됐어?
0: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실러. 5단계째.
1: 5단계째.
0: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되었는데 한 번.
2: I'm curious about it.
0: 하실래요? 짜잔. 너무 예쁘죠?
2: I look so different.
1: 좋아요,
0: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2: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0: 근데 너무
2: But it looks really good.
0: Thank you. 너무 예뻐요.
1: 다행이다.
0: 마음에 아주
1: 감사합니다. 이거 예쁘다. 이거
0: 예쁘다. 입고 하시네. 이건 완전
1: 이게
0: 공주.
1: 수지 씨 스타일 아니야? 짜잔. 너무 잘 골랐다, 대박.
0: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2: He's gonna be surprised.
0: 진짜?
2: For sure.
0: 그러니까 이렇게?
2: 예. Yeah.
0: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 신랑 입장.
0: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3: 살짝 긴장되네요.
0: 긴장.
1: 긴장.
0: 결혼식이에요, 지금 완전.
1: 입장.

0: 둘이 너무 닮으셨어.
1: 크시 봐.
2: 크시 봐?
3: 예뻐요. 아,
1: 예뻐요.
0: 어, 왜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4: 네. 너무 흐뭇해.
1: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0: 우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2: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0: 나 어,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2: 네? 시작. 잠깐만요.
0: 간다.
2: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좀 진짜 잘 찍고 싶어.
0: 안 되냐?
2: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0: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이걸로 찍을까?
2: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0: 오, 사랑스럽다. 어, 사랑해.
5: Today I tried Susie'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축하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션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새해 뭐 달라진 거 없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2: 누나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네.
0: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쵸 맞죠.
0: 근데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잼!
0: 네,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1: 네.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

0: 관리템. 이게 제가 주 목적입니다.
1: 이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하러 가보시죠.
1: Let's go!
0: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인터뷰하기에는 또 추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네,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학교 오고 그랬는데.
1: 그쵸.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네. KBT를 통해서 네.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네.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계속.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 저걸. 아. 어?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0: 어?
1: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네네.
1: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0: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어, 관리는 네 하긴 합니다.
0: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0: 아, 혹시 따로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 지금 대학교 학생입니다.
0: 오, 학생이에요?
3: 유니버시티.
0: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코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코랑 눈?
0: 코랑 눈?
2: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0: 아,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2: 네네.
0: 아,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2: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많이 쓰고.
1: 관리남 역시.
0: 네. 예요.
2: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1: 그쵸.
2: 보니까 네.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네. 거의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0: 와.
1: 근데 사실 코팩이 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2: 뭐 자극이 다른 덜하다.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일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0: 아, 덜하다.
1: 네. 코팩이 이렇게 뛰잖아요.
2: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2: 아, 근데 이 제품은 뛰는 게 아니고.
1: 뛰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0: 오.
2: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1: 아, 그러겠다.
0: 덜하고 편리하네.
2: 네, 맞아요.
0: 그쵸. 네. 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2: 네.
1: 몇 개 뽑혔어요?
2: 아, 와. 손가락 좀 빌려주세요.
0: 오, 손가락.
2: 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많으시네. 몇 리터 녹였어요?
2: 한 3리터?
1: 감사합니다.
0: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아요.
0: 좋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2: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0: 와.
1: 몇 뛰세요?
2: 저 430.
1: 이야.
0: 430.
1: 고수입니다. 430. 1km에 4분 30초.
0: 와우.
1: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1: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가세요.
1: 러닝맨.
0: 네, 좋습니다.
1: 아,
0: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0: 예의가 말은.
1: 아, 네, 여기는 회사원분들이라서.
0: 네.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나 인터뷰가 아니라.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1: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4: 네.
1: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맞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0: 나는 솔로까지.
5: 나는 솔로는
1: 그거는.
0: 아, 그건 아니고요.

0: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프리허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그러면, 코카카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니.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 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0: 보셨어? 누구야?
1: 오셨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2: 요즘은 잘 못 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세요?
0: 오! 결혼하셨어요? 네네네. 애까지?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꼬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맞아요. 눈꼬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1: 사실 오늘 주제가 눈꼬입이거든요.
0: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좀 지날수록 입술?
0: 입술?
3: 네.
0: 입술.
1: 입술을 왜 보시죠? 아, 야, 궁금. 아니,
0: 인터뷰를... 다, 이유가 많겠죠?
1: 그쵸, 그쵸,
0: 그쵸. 이유는 잘.
3: 네, 성인이니까. 다 해도 입술을 안 하면.
1: 생기가 없어.
3: 네.
0: 아, 생기가 없어.
3: 네. 나이가 들수록. 아. 네.
0: 그쵸, 그럴 수 있죠.
3: 아,
0: 코. 코. 네. 코. 코가 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4: 아, 왜냐면 옆모습을 봤을 때 코가 높으면 약간 선이 있으면 예뻐가지고. 오. 멋있잖아요.
0: 제 코는 어떤가요?
4: 선 있으시네요.
0: 마지막 대사.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코도 쉐딩이 될 수 있고 입술도 립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그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3: 아 밤에 자기 전에.
1: 요 어떤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3: 에뛰드 제품인데.
1: 에뛰드.
3: 네 립 마스크 그거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네. 닦아내면 좀 각질 제거가.
0: 오. 아까 전에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저희 원래는 옛날에는 그 피지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0: 네.
4: 네, 코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1: 안 쓰세요, 지금은?
4: 지금은 안 써요.
0: 아, 지금은 안 쓰시죠.
4: 쓰고 나니까 뭔가
1: 자극이 되죠.
4: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1: 아니 뭐 쉐딩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어의 쉐딩 뭐 이런 거?
3: 저는 합니다.
0: 오! 어떤 거? 하세요?
3: 다이소 제품 중에 오!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오!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올인원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3: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쉐딩도 되고 이렇게 좀 밑에 바르면은
1: 아 자연스럽게 좀
3: 네, 음영도
1: 약간
3: 어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
1: 지금 하신 거예요?
3: 네
1: 오!
3: 예.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요 어. 네, 네.
1: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0: 와우
1: 고생하십니다
0: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예요 저희 네, 그리고 뷰티 온앤오프
4: 네예
0: 아. 저 여기가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4: 스케치 비교포 아니에요?
1: 컴온!
4: 혼자 하시는 거 아니야?
1: 어디요? 오, 나이스. 어? 어디 갔었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 온 이연이의 엄마입니다.
0: 와, 와. 아 그럼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5: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0: 네.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네. 혹시 일상을 바라볼 때 눈코입 중에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5: 저 아무래도 눈?
0: 눈? 눈? 왜요?

0: 말할 때 눈을 보고 아. 네. 좀 눈빛이 뭐 좀 깊거나 뭔가 좀 초롱초롱하거나 그러면 더 빨려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1: 아.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만나뵙게
0: 되네. 그랬을 거예요.
1: 아, 네. 눈을 바로 서로 지지 말. 아, 눈을 바로 서로 지지 말 알아보고
0: 네, 그렇죠. 네.
1: 아, 그러면 저희가 코, 입은 다 해가지고 눈만 하면 되고 이제.
2: 솔직하시네요. 네,
3: 저희 솔직하니까.
0: 성형이요?
2: 아, 아니에요.
3: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2: K 뷰티템이어서 혹시 네. 눈에 관련된 뷰티 네. 특별한 관리법 있으신가요?
0: 특별한 관리법은 집에 있는 그 롤러 같은 걸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2: 붓기.
0: 네네 그렇죠 저희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혈액 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 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2: 네네. 또 인터뷰도 응해 주셔서 네, 좋은 정보 해주셔서
0: 네, 아닙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 오늘
1: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2: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 예 네.
2: 해냈습니다.
1: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의 주제 눈코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2: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1: 예.
2: 자, 그러면
1: 예.
2: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예. Let's go!
1: Let's go!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눈코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예. 그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먼저 눈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현 어머니께서 눈 붓기를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 네.
2: 바로 이 제품입니다.
1: 이거 생긴 게 눈사람 같아.
2: 이 제품은 더마킨 스노우맨 맞네 읽은 거 아니야?
1: 아니에요.
2: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1: 오 마이 갓.
2: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1: 사실 본 적은 없어요.
2: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서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1: 아,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쇠 숟가락?
2: 숟가락이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아요.
1: 그렇죠.
2: 네, 또 이 제품은 네.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1: 네.
2: 냉매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네. 시원하게 달래주고
1: 네.
2: 붓기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1: 와,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2: 그렇죠.
1: 또 운동만 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2: 리뷰가 5가 다예요?
1: 이게
2: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
1: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2: 네. 근데 사실 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 네.
2: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1: 와우, 언빌리버블.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2: 예.
1: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2: 네네.
1: 해야 되겠죠?
2: 당연하죠.
1: 네. 다음 코 와.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보셨죠?
2: 그쵸.
1: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2: 와. 와. 코에 네. 붙여서 뽑는 코팩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1: 갔어요.
2: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1: 네.
2: 코는 물론 이마,
1: 네.
2: 턱, 남편 등 네.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의 피지와 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1: 아,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2: 그쵸.
1: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2: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1: 오.
2: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네.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1: 네.
2: 일단 적신 다음에
1: 아.
2: 이거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1: 네.
2: 확실히 큽니다.
1: 우와.
2: 원래 화장솜이
1: 네.
2: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1: 아,
2: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1: 네.
2: 이거는 확실하게 딱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1: 커버를 할 수 있는.
2: 네, 이마.
1: 이마.
2: 여기 턱.
1: 턱.
2: 여기 또 나비존.
1: 네, 네.
2: 또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1: 아, 네, 네, 네.
2: 어떤 굴곡에도 이제 딱 붙합니다.
1: 아, 딱 이렇게 네. 각에 따라서 네.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서
2: 그렇죠.
1: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아, 네. 사실 네.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0: 테스트. 저희는 자.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1: 일단 적셔볼게요.
2: 네.
1: 자,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적십니다.
0: 네.
1: 붙여볼게요.
0: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네.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해봐야 될까요? 그쵸. 좀 과학적인
1: 그쵸.
0: 그 부분을 한번 그쵸, 제가 그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자. 안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0: 오, 안 떨어지는데?
1: 이야, 테이프야 무슨?
0: 오, 피지를 또 이렇게 좀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1: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그죠?
0: 많이 쓰네요.
1: 예, 저 이제 시공 됐다? 그럼 뗍니다. 떼고 그냥 이걸로 부드럽게.
0: 네.
1: 슥, 슥,
0: 오,
1: 슥,
0: 오,
1: 슥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피지가 네. 연화가 돼가지고
0: 네, 네, 네.
1: 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0: 네.
1: 너무 세게 하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0: 네.
1: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1: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0: 네.
1: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0: 네.
1: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네.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0: 아...
1: 자, 다음은 입 추천템인데요.
0: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1: 다음은 입
0: 네.
1: 추천템인데요.
0: 네.
1: 어우, 빨개졌어요.
0: 네.
1: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0: 와우.
1: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네.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0: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1: 그쵸.
0: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1: 그런 게 있었나요?
0: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에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1: 그렇죠.
0: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1: 그쵸, 그쵸.
0: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0: 어머.
1: 빠르죠?
0: 오우.
1: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0: 오우.
1: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0: 아, 써보고 싶네.
1: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0: 네.
1: 그냥 립밤 색이네요.
0: 한번 발라봅시다.
1: 네.
0: 입술 이건... 정도는 뭐.
1: 맞아요.
0: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1: 발라보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0: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1: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 때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0: 잠꼬대 할 수도 있죠.
1: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0: 알았어요.
1: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0: 네.
1: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0: 네.
1: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0: 네.
1: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0: 네.
1: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0: 오.
1: 완전 이거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0: 네.
1: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게 롤링을 하는 거예요?
1: 부드럽게.
0: 아, 부드럽게. 오.
1: 오, 나 좀 약간 부드러졌어.
0: 내가 만져봐도 돼?
1: 아니, 왜 이유가
0: 없나요?
1: 리뷰 때문에?
0: 네, 리뷰
1: 알았어,
0: 때문에.
1: 알았어.
0: 리뷰 때문에. 오, 그 진짜 그러네.
1: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0: 오. 오.
1: 보송보송했어?
0: 네.
1: 오.
0: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1: 입술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은 조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0: 좋아요. 좋습니다.
1: 네. 마지막 추천템은
0: 네.
1: 다이소랑 투쿨포스쿨과 협업해서
0: 네.
1: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0: 오 마이 맨.
1: 근데 저희가
0: 네.
1: 정말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1: 아.
0: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밖에는 못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
0: 오.
1: 가격이
0: 네.
1: 말이 안 됩니다.
0: 얼마예요?
1: 3,000원입니다.
0: 오, 왜?
1: 와우. 완전 가성비. 네.
0: 아, 가성비.
1: 이번에도 이제
0: 네.
1: 쉽게 접근하는 거죠.
0: 오.
1: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0: 오, 음영.
1: 네.
0: 이제 컨트롤링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 뭐요?
0: 컨트롤.
1: 컨설팅이요?
0: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1: 그렇죠.
0: 그게 또 이제 컨트롤링.
1: 맞아요. 오.
0: 그거잖아요.
1: 맞아요.
0: 저 성장했어요.
1: 그러네요.
0: 네.
1: 바로 그려볼까요?
0: 네, 좋아요. 두껍네.
1: 오, 이렇게 있어요.
0: 네.
1: 자.
0: 또 저예요? 어,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하는데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네. 누드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스머징을 해야 됩니다. 스머징 부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네. 아, 그라데이션처럼 싹 됩니다.
0: 어, 오케이.
1: 자, 그게 중요해요. 오, 오야, 근데 왜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요.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어. 이런 핏줄에 제가 얼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비워주세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0: 그렇죠. 어 근데 윤곽을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1: 여기 들어갔어, 패였어.
0: 네. 이거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진짜로.
1: 사기 아니에요?
0: 아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아.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1: 전완근. 전완근. 오 좋아 좋아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0: 네.
2: 노출 있는 옷 입으실 때 네. 하세요 메이크업?
0: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1: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0: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1: 자, 양쪽 비교해주세요. 딱. 자,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 진짜 그러긴 하다. 야,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0: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장한테 이거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1: 아, 진짜로.
0: 쓸 데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1: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여덟 개만.
0: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1: 먼저 뽑으실래요?
0: 네.
1: 네, 뽑으세요.
0: 저 이거요.
1: 오.
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 그 쿨링을 맞죠, 조금 맞죠.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눈 자주 붓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1: 맞아 맞아
0: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딱.
1: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0: 네.
1: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0: 네, 네, 네.
1: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네네. 두꺼운 거.
0: 네.
1: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0: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1: 그렇죠.
0: 이죠.
1: 그렇죠. 이 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렛츠 고!
0: 렛츠 고!
1: 나는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걸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0: 네.
1: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네. 제 순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 완전 순수 제가 다 하는 거. 뭐 자리는 수정하지 맙시다.
0: 아 죄송해요. 아니 그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 붙이는 아니요, 게 낫단 게.
1: 아니에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잘 그렸다. 이제 여기다 음영 내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0: 형, 다 했어?
1: 다 했어.
0: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 하고 끝.
1: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0: 왜?
1: 넌 뭐가 없는데?
0: 뭐가 없어. 끝.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이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snowman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snowman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1: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어.
0: 칙칙하다.
1: 오버 섹시리.
0: 와.
1: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시 립이 되는 건데.
0: 네.
1: 촉촉 입술.
0: 촉촉 입술.
1: 지금 속으로 뭐 쓸말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0: 네, 짧고 굵게.
1: 짧고 굵게.
0: 네, 오늘 특별히 또 눈코입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1: 네.
0: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끝이 없어요.
0: 예.
3: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경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럼 다음 주에
3: 만나요. 안녕.
0: Overnight. Snowman.

0: 많이 몰렸을 그 피크 타임에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What's more important than a robot's technical sophistication is its practical value. Even the most advanced robot won't survive in the real world if it's less productive than a human worker or too costly. Robots are taking over the most physically demanding and hazardous parts of the job. A robot that can fry 12 chickens per hour costs about 45 million won, or over 30,000 US dollars. Its productivity in the real world has already been proven. It can take over repetitive work in front of hot oil, and it's also cost effective. 네. Today, robots are more than simple machines. They are sophisticated partners capable of reproducing even the refined techniques of experienced human hands.
2: 정해진 레시피대로 이제 로봇이 라면을 조리하지만 향후에는 뭐 꼬들면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더 익은 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재료의 상태를 로봇이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조리법을 찾는다던가 하는 형태로 피지컬 AI 그 기술을 적용시키면 좀 더 네, 다양하고 고도화된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 A parking lot in J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A car enters. Instead of parking in a designated space, the driver stops in the middle of the parking lot, turns off the engine, gets out. Walks over to a kiosk to request parking. Then she walks away. Then something remarkable happens. A slim metal platform emerges. Glides beneath the vehicle and lifts it. Then a pair of machines carries the car to an available parking space. This is none other than an autonomous parking robot. For a human driver, parking with so little space between the car and the wall would be challenging. What makes this robot capable of such precision?
3: 이 로봇은 구동부, 그리고 라이다 센서, 그리고 팔, 윙이라고 부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크게 지금 보시는 라이다 센서가 두 개가 있고 비전 마커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 특히 마커는 로봇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같은 속도를 맞출 때 중형을 사용하고 이 윙에 앞뒤 라이다가 달려 있는 게 차를 들었을 땐 저쪽 팔에 있는 라이다가 앞쪽으로 올라오면서 로봇 두 개가 됐을 360도로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1: An autonomous parking robot is redefining the very concept of parking. Developed to solve shortages of parking spaces in urban areas, this robot is just 9 centimeters thick, allowing it to slide beneath a vehicle and lift loads of up to 3 tons. Once the driver leaves the vehicle in the drop-off zone, a pair of autonomous robots transports it safely to an available parking space and retrieves it upon request. The robots exchange data and coordinate their movement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trol technologies, which allow them to move each vehicle safely.
4: 업무차 여기 올 때마다 주차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0: 다 보니까 주차 갈등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1: The parking robot was developed by combining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with decades of expertise in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ing. It continues to evolve based on real-world requirements and on-site conditions to deliver optimized parking solutions. How does a parking robot respond when a child suddenly runs into the parking lot or an obstacle appears in the robot's path?
2: 여기 이제 위쪽이 계산 값이고 아래쪽이 액션이에요.
3: 만에 하나 어린 아이가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주차장에 진입하더라도 주차 관제 시스템에서 사람을 인식하여 경고음과 함께 전체 주차 시스템을 일시 정지하면서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에는 차량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장애물이나 생각지 못하게 로봇의 이동 공간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로봇의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하여 전체 주차 시스템을 일시 정지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4: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센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1: For most people, autonomous parking robots are still a novelty.
5: 네.
1: That's why UX design is essential to transform them into an intuitive, easy-to-use service.
4: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 말씀.
1: Using the floor plan of the actual site where the system will be deployed, a digital twin 네. built to the exact size dimensions is created.
4: 도정하거나 할 때
1: Within a 3D model, the key coordinates are designated to determine which routes robots will follow and where vehicles will be parked.
6: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사용자는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UX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주도권이 항상 사용자에게 있음을 인지시켜야 하는데요. 주차 로봇 서비스에서는 로봇의 현재 작업 상황을 알리는 투명한 피드백과 사용자의 스케줄에 맞춰 로봇을 움직이는 사전 출차와 같은 기능을 통해 능동적인 제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1: The first autonomous parking robot commercially deployed indoors in Korea. This place is developing motion control algorithms and precision control technologies that enable parking robots to navigate planned routes autonomously and accurately. Because parking robots operate in confined spaces, they require a higher level of precision than conventional mobile robots. To ensure that robots can determine their route and park vehicles with accuracy,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nd validate control algorithms.
7: 최근 로봇 산업에 대한 다양한 기대 수요와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들을 명확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 로봇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적이고 부담스러운 일을 수행하고 대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기술의 지향점입니다.
1: To discover another side of everyday life with robots, we visited Gyeongsa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At this automotive parts factory, noise and repetitive labor are giving way to a new way of working. Here, collaborative robots work side by side with people, reshaping the future of manufacturing. In the past, workers had to perform and inspect every step of the process. Today, robots perform the entire workflow seamlessly, from initial ultrasonic welding to inspections, and finally to packaging and palletizing. This way, robots help eliminate human error and perform work with utter precision.
8: Big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원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4명이서 수동 작업을 하던 것이

0: 협동 로봇을 도입하고 난 이후로는 한 명이서 사전 가재료 투입 후에는 로봇이 조립, 검사, 포장까지도 완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장시간에 작업자가 같은 일 그리고 귀에 대한 그 피로도 그리고 어깨 등에 대한 골절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생산성 및 불량 검출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성은 유지가 되고 불량 유출은 없어짐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생산성이 15% 정도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There are concerns that because of robots, jobs for humans will disappear. But factory workers think differently. Freed from repetitive manual tasks, they are taken on new roles as skilled production supervisors. Higher productivity in turn results in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higher quality output. An essential choice for staying afloat in the global manufacturing race. While robots take over precision inspection and palletizing, the factory workers can deliver higher value work in a safer environment.
2: 협동 로봇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봇들인데요. 이런 로봇들을 활용해서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현장이나 식음료 조리하는 그런 서비스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뭐 굉장히 많은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도 사람의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는 사람용 로봇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based in Daejeon. There's a very special robot at one of its laboratories. It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newly developed catalysts in place of human researchers. What's more, it does the job 45 times faster than a human. Developing new catalysts requires repeated experiments to adjust catalyst compositions and reaction conditions. That used to be a time-consuming process, and even when using the same sample, results vary depending on who conducted the experiment. At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Dr. Park Ji-chan and his research team at the Clean Fuel Research Laboratory have developed a fully automated system for catalyst performance evaluation, a complex and repetitive task. The system consists of two robots.
3: 대량의 촉매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근데 이 대량의 촉매들을 로봇이 할 수가 있으면 계속 작업을 이어서 대량의 촉매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한 대의 로봇으로는 이 촉매를 한두 개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대량의 많은 촉매들을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두 대의 로봇으로 나눠서 이 역할을 분담했는데 첫 번째 로봇은 이제 주도적으로 분석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로봇은 이 분석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소모품 교체나 그다음에 이송 같은 일들을 보조적으로 하는 로봇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Catalysts are at the heart of energy research for a sustainable future. But developing just one new catalyst required countless repetitive experiments and long hours in the laboratory. Thanks to the automated catalyst evaluation robot, the entire process, from sampl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to consumable replacement, can be carried out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 experiment that used to take a skilled researcher 32 days can now be completed by the robot in just 17 hours. The precision of the experiments has improved by 32%. Thanks to a robot that never tires, generating data 24 hours a day.
3: 이 모든 과정들이 노동 집약적으로 단순 반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시간적인 효율을 엄청 줄여줘가지고 다른 업무에 더 머리를 쓰는 업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The research team's ultimate goal is to transform this automated catalyst evaluation system from a platform designed for a specific reaction into an autonomous experimentation platform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catalytic reactions and materials research.
3: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정확도랑 재현성인 것 같아요. 지금 연구는 왜냐하면 정확도랑 재현성이 확보돼야 다음에 이제 AI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아주 표준화되고 확실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이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데이터를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대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더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사람이 직접 한다고 하면 실험 자체를 많이 시도를 해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이 하기 때문에 실험을 많이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1: Robots are becoming part of daily life in diverse fields. As repetitive tasks are handed over to robots, people's role is shifting from repetitive labor to process design and quality supervision. Thanks to the time gifted to us by robots, we can create a better tomorrow.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모르고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0: 네.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0: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멋지죠.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0: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대성 씨, 네.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0: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1: 맞아요.
0: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2: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이제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2: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0: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한번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네.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어.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여러분 봐도 네.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1: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0: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2: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2: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2: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2: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2: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3: 네.
2: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3: 네.
2: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2: 아.
3: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2: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3: 네.
2: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궁체, 민체.
1: 네.
2: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 근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3: 네.
2: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네.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3: 네.
2: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3: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2: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2: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1: 아~
2: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같은
1: 네.
2: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3: 아, 멋글씨 좋네요.
2: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2: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2: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2: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2: 네.
3: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3: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그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흑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3: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3: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3: 네. 캘리그라피를.
4: 진짜?
0: 아,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린 건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3: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1: 시간 많아요.
3: 네.
1: 많아요.
3: 네. 한번.
5: 아텐드 시티.

0: 싱크 인더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1: 너무,
0: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했으니까 좀 아,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0: 아, 아니에요. 아,
1: 네.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2: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1: 우리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존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존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존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화에서의 그 장소의 이동의 변화라든가 또 시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는 좀 더 연극적인 약속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재미있고 또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실제로 보시면 그 무엇이 됐든 영화 이상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You know, when I started thinking about writing a story about a teacher, it sort of became clear to me that on some level I was teaching, you know, through that character. And over the years, as I was thinking about the story, it just, I think the things that I was thinking that I wanted my teacher to say felt important to me. They were things that were changing my life. So it felt important to try to somehow convey that to others. And at a certain point, it just, my head was like, it's going to explode. I'd better just get these words onto the page and do it. So I did.
1: 기회가 주어질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시간은 거침없이 내달려서 오늘은 이 꽃이 미소 지으나 내일이면 시들어 죽을지니.
2: 자, 기회가 주어질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아, 이걸 라틴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3: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뜻입니다.
2: 오, 맞았어. 오, 자네 이름은 뭐지? 아,
3: 스티븐 믹스입니다.
2: 오, 믹스.
3: 네.
2: 녹스 믹스.
3: 녹스 믹스.
2: 재밌는 이름이 많네.
3: 감사합니다.
4: 교육자로서 산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학생들 앞에 서면 설수록 아,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어차피 모두가 부족한 것,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걸 이해하면서도 또 받아들이고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노력해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강단에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 자, 여기 벽에 걸린 얼굴들 한번 봐봐. 60년, 70년 전에 이 학교에 다니던 소년들의 얼굴들이야. 쑥 들어가지 말고 가까이 와서 봐. 가까이
6: 네,
5: 와.
6: 네.
5: 오가면서 수도 없이 봤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을 거야. 맞지?
6: 네.
5: 너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 않냐? 응?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혈기 왕성하고 눈빛에 패기가 넘치고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이야. 그렇지? 그렇지?
6: 네. 네.
5: 그런데 말이야. 저 꿈 많던 소년들. 지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0: I mean, carpe diem is sort of the wake up, you know. Again, that scene is really about death, you know, because the Keating is saying, look at the pictures of all these boys who were here before. They're all dead. And, you know, they look like you. And so you better think about how you want to spend your life. So I think the theme of the movie is right there, which is to start to find the courage at first to try to figure out who you are and then have the courage to become that, to work hard to get that to that. So, you know, that's really what the boy, the teacher's about, what he's trying to imbue in these boys.
2: Whoa. 다 왔어! 여기가 하퍼크리크야. 아, 도착이야.
7: 너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2: 야, 닐!
8: 나 예전에 왔어.
2: 여기 맞아? 아, 너무 깜깜해. 내 코도 안 보이는데?
7: 카메라, 네 주둥이 시끄러워서 보이겠다.
2: 야, 이거 봐. 프리처드 사문! 선배님들도 찢어놓으셨나 봐.
7: 뭐?
2: 야, 키팅 선생님 때는 동굴에서 찢었나 봐. 야,
7: 그럼 놀란쌤 수업에서 찢었겠냐?
9: 똑똑하네.
2: 자, 그치? 지금부터 죽은 시인의 웰튼 지브 채소집을 선언합니다. 자, 이 모임의 회원은 여기 참석한 우리들이고 회의록 작성은 토드 앤더슨이 맡겠습니다.
4: 제일 큰 차이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땐 거의 학생의 입장에서 봤고요. 다시 이번에 작품을 통해서 접했을 때는 선생님을 입장에서 보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들었나,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학생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들었나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뭘 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이번 주 학교 신문에 불미스러운 기사가 무단으로 실렸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지만 이런 추한이래. 내 귀한 시간을 허비하기 싫으니까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생 지금 자수하기를 바란다. 범인이 누구건 지금이 퇴학을 면할 유일한 기회.
1: I think the play, I sort of wanted more humor in the play than I thought there was in the movie. I thought that the movie, I thought that in the play I could combine certain characters that after watching the movie a few times I realized I could do that and I think the play would be the place to do it. I also thought that there's something about the live experience watching it that might bring the themes home better than a movie. So I thought that, you know, seeing it in the theater that way is more intimate. It's more accessible because it's right in front of you. So I thought that would be a good way to highlight the themes of the story.
2: 준 회원님, 죽은 시인의 낭송 준비는 되었나? 그럼 우리 배우들은 인간의 그림자.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저 꿈속 환상이라고 생각해줘요. 그대들은 잠시 잠들어 있었고 환영들은 꿈결에 스쳐간 것들. 우리는 내일을 꿈꾸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으리. 우리는 영광을 꿈꾸지만 진정 원하는 영광은 아니리. 우리는 새날을 꿈꾸지만 새날은 이미 와 있었다네. 우리는 싸움을 피했지만 마땅히 맞서 싸울 상대였다네.
3: 그럼에도 우린 잠들어 있다.
4: 이 작품을 통해서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더 소중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더 소중한 것들은 내 삶에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5: 완벽성 점수를
6: 키팅 선생님!
7: 보드!
6: 다들 강요당해서 억지로 서명한 거예요.
7: 더도 지금 뭐 하는 거야?
6: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8: 그래, 믿는다, 더도.
7: 키팅 선생! 당장 나가세요.
6: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7: 녀석이 당장 앉지 못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앉아! 또 이렇게 헛던 짓 하면 당장 퇴학이야! 본교 4대 교훈이 뭐야? 전통! 명예! 규율! 인력! 규율! 규율을 지켜! 나가시오! 키팅! 오 캡틴! 마이 캡틴!
0: 토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1: Well, I hope they enjoy this, the play. I hope they come and I hope they enjoy it. I hope those who have seen the movie find this to be a valuable experience to see it live, particularly with Korean actors. They may relate to it more than what they saw on film. But I'm very excited and honored that it's been being put on here.
9: 나는 깨어있는 인생을 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기 위해 죽정이를 버리기 위해
10: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
11: 카르페 디엠!
12: 카르페 디엠!
13: 카르페 디엠!
14: 카르페 디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섰거라. 섰다.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섰거라.

학교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태교는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태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We met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Jeju도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피사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야 정말 거기서도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이고, 그리고 라이노피아라는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지느러미가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소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0: Most marine creatures have evolved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ir survival. The rhinopius has chosen camouflage, mimicking the appearance and colors of soft corals. In the sea, there are many such masters of camouflage. Most fish choose to change their body color to match the landscape around them. Here is a fish that you will never know is there unless you look very closely. This is a frogfish, a genius of disguise. It has blended its body color and shape to match its surroundings.
2: 신뱅이는 위장출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헤엄치는 능력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발씩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가기보다는 돌과 돌 사이에 지느러미를 기대어 놓고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신뱅이 이마에 길쭉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낚시하듯 살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0: The frogfish's camouflage is made perfect thanks to its texture and body shape. Its round, bumpy body, the frogfish can change its appearance to look like sand or rock at will. The frogfish that live among corals adopt colorful hues. Depending on the habitat, you can now observe yellow, white, and even black frogfish in the underwater olay.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진짜요? 네.
3: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4: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네.
2: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3: 완전 꾹꾹 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2: 어떤 컨셉이 좋을까요?
4: 저는 수지.
3: 수지!
4: 네, 수지 스타일로.
2: 수지 스타일.
3: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진님?
2: 그렇죠.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3: 그럼 너무 기대돼요.
2: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4: 네, 맞아요.
2: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3: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2: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밤도 쫙 발라놓고.
3: 수지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2: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지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3: 수지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4: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3: 그 그룹 때부터? 몇 년 된 거? 7년?
2: 미세이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3: 10년?
2: 재미는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3: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2: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은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3: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2: 그쵸, 엄청 얇게.
3: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2: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3: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나요?
2: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3: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2: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3: 근데 진짜 무결점 피부 같다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2: 점점 하고 있어. 무결점 피부를. 거의
3: 진짜 오늘은 피카소. 컨실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2: 살짝 페일한 느낌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3: 그럼 오늘은 딱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2: 세팅을 할 때는

0: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미지근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 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1: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0: 한 가닥을 올려볼까.
2: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
0: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3: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0: 아,
1: 저거 무서워요.
3: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굴 없이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1: 뭔가 진짜 수진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0: 수진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1: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0: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1: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0: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
1: 한 올 한 올 이렇게.
0: 그렇죠.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1: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0: 뭐예요?
1: 저는 ISFJ.
2: 아니었구나. 네.
0: 우리 엄마인데? ISFJ?
2: ISFJ?
0: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2: 저도 좋아해요, 저도.
0: 약간 소심한데 또 강단이 있어. ISFJ.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친구로서?
2: 있어요. 저 ESFJ.
0: ESFJ 사교성이 좋아. 싫어하는.
2: 아, 근데.
0: 아, 저 그렇게.
2: 근데 여기 있을 수
0: 맞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1: 우리나라.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0: 맞아요.
1: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4: 아니에요. 이거 너 K뷰티.
2: K뷰티.
0: K뷰티 종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1: 근데 지금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1: 블러셔는
0: 약간 좀 또
1: 미지근한 거 같아요.
0: 아,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네.
1: 크림 블러셔.
0: 그쵸, 그렇지.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1: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입술을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이제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 섞어버려. 다 섞어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1: 이거 시작한 지 92분.
0: 92분이 됐어?
1: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셉은. 다섯 번. 5단계째.
0: 5단계째.
1: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되었는데 한 번.
4: I'm curious about it.
1: 하실래요? 최종. 너무 예쁘죠?
4: I look so different.
1: 좋아요,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4: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1: 근데 너무
4: But 새롭죠. looks really good. Thank you.
1: 너무 예뻐요.
0: 다행이다.
4: 마음에 아주
0: 아, 감사합니다.
1: 입고 하시는 이건 완전 공주
0: 수지 씨 스타일 아니야? 짜잔
1: 짜잔
0: 나예요
1: 어때요?
0: 너무 예뻐요
1: 완전 공주예요
0: 와 너무 잘 골랐다 대박
1: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4: He's gonna be surprised.
1: 진짜?
4: For sure.
1: 그러니까 이렇게?
4: 예.
1: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0: 신랑 입장. 아니! 결혼식이잖아, 완전
1: 결혼식이에요,
0: 너무 멋있어!
1: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5: 살짝 긴장되네.
1: 긴장.
0: 긴장.
3: 결혼식이에요 지금.

0: 완전
1: 입장. 땡땡땡땡.
2: 두 분을 보는데 너무 흐뭇해.
3: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2: 우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0: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1: 나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0: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2: 간다 간다.
0: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그럼 진짜 잘 찍고 싶어.
2: 안 되냐?
0: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2: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여기로 찍을까?
0: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2: 오, 사랑스럽다. 어, 사랑해, 사랑해.
4: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감사합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자, 인사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션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생활 달라진 거 없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2: 감독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네.
0: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쵸 맞죠.
0: 근데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쌤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템!
0: 네! 맞습니다. 네. 아,
1: 맞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1: 네.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 이게 제가 주 목적입니다.
0: 이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1: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인터뷰하기에는 또 추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네,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 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 갔다 오고 그랬는데.
1: 그렇죠.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네. KBT를 통해서 네.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네.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계속.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 저걸.
0: 어?
1: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어?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네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0: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어, 관리는 네 하긴 합니다.
0: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0: 아, 혹시 따로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 지금 대학교 학생입니다.
0: 오, 학생이에요?
3: 유니버시티.
0: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 코, 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코랑 눈?
0: 코랑 눈?
2: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0: 아,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2: 네네.
0: 아,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2: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많이 쓰고.
1: 관리남 역시.
0: 네. 예요.
2: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1: 그쵸.
2: 보니까 네.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네. 거의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0: 와.
1: 근데 사실 코팩이 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2: 뭐 자극이 다른 덜하다.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일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0: 아, 덜하다.
1: 코피가 이렇게 뛰잖아요.
2: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2: 아, 근데 이 제품은 뛰는 게 아니고.
1: 뛰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0: 오.
2: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1: 아, 그러겠다.
0: 덜하고 편리하네.
2: 네, 맞아요.
0: 그쵸. 네. 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2: 네.
1: 몇 개 뽑혔어요?
2: 아, 와. 손가락 좀 빌려주세요.
0: 오, 손가락.
2: 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많으시네. 몇 리터 녹였어요?
2: 한 3리터?
1: 감사합니다.
0: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네.
0: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2: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0: 와.
1: 몇 뛰세요?
2: 저 430.
1: 이야.
0: 430.
1: 고수입니다. 430. 1km에 4분 30초.
0: 와우.
1: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1: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1: 러닝맨.
0: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0: 예의가 말은.
1: 아, 네, 여기는 회사원분들이라서.
0: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나 인터뷰가 아니라.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1: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4: 네.
1: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맞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0: 나는 솔로까지.
3: 나는 솔로는
1: 그거는.
0: 아, 그건 아니고요.

0: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이제 프리허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네. 그러면 코 깎을 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면.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씨
0: 오셨어? 누구야?
1: 오셨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2: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세요
0: 오! 결혼하셨어요? 네, 어, 네, 애까지? 네.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꼬입 중에 뭐가 제일

0: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눈코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1: 사실 오늘 주제가 눈코입이거든요.
2: 네.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좀 지날수록 입술?
0: 입술?
3: 네.
0: 입술? 입술.
1: 입술을 왜 보시죠? 아, 야, 궁금. 아니,
0: 왜요? 다, 이유가 많겠죠?
1: 그쵸, 그쵸,
0: 그쵸. 이유는 잘,
3: 예. 성인이니까. 다 해도 입술을 안 하면.
1: 생기가 없어 보니까.
3: 네.
0: 아, 생기가 없어 보니까.
3: 네. 나이가 됐어. 아. 네.
0: 그쵸, 그럴 수 있죠.
3: 느낌이
0: 아, 코.
3: 코.
0: 네. 코. 코가 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4: 아, 왜냐면 옆모습을 봤을 때 코가 높으면 약간 선이 있으면 아. 예뻐가지고. 오. 멋있잖아요.
0: 제 코는 어떤가요?
4: 선 있으시네요. 네.
0: 맞이 못해서. 맞이 못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코도 쉐딩이 될 수 있고, 입술도 립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그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3: 아, 밤에 자기 전에.
1: 요. 어떤, 혹시 어떤 제품 쓰죠?
3: 에뛰드 제품.
1: 에뛰드?
3: 네. 네, 립 마스크? 그거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네. 닦아내면 좀 각질 제거가.
0: 오. 아까 전에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저희 원래는 옛날에는 그 키즈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0: 네.
4: 네, 콤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1: 안 쓰세요, 지금은?
4: 지금은 안 써요.
0: 아, 지금은 안 쓰죠.
4: 쓰고 나니까 뭔가
1: 자극이 되죠.
4: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1: 아니 뭐 아, 쉐딩 네.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어의 쉐딩 뭐 이런 거?
3: 저는 합니다.
0: 어? 어떤 거? 하세요?
3: 다이소 제품 중에 오, 오.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오, 오, 오.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도 다 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오리던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3: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아. 쉐딩도 되고 이렇게 눈 밑, 밑에 바르면은
1: 아, 자연스럽게 좀
3: 네, 음영도
1: 약간
3: 생기고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
1: 지금 하신 거예요?
3: 네
1: 오! 오!
3: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서 어. 네,
1: 네.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0: 와우
1: 고생하십니다
0: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예요 저희
3: 네,
1: 그건 뷰티 온앤오프
3: 네예
0: 아. 저 여기가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4: 스케치북 효과 아니에요?
1: 컴온!
4: 혼나시는 거 아니야?
1: 어디요? 오, 나이스. 어? 어디 가셨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 온 이현이 엄마입니다.
0: 와, 와. 아, 그럼 그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5: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네.
0: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네. 혹시 이성을 바라볼 때 눈, 코, 입 중에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5: 저 아무래도 눈?
0: 눈? 어, 눈 왜요?
5: 말할 때 눈을 보고
0: 아. 오.
5: 눈빛이 뭐 좀 깊거나 뭔가 좀 초롱초롱하거나 그러면 더 빨려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0: 아~ 지금의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만나뵙게 되네.
5: 그랬을 거예요.
0: 아, 오, 눈을 바로 서로 진심을 알아. 눈을 바로 서로 진심을 알아보고
5: 네, 그렇죠. 네.
0: 아 그러면 저희가 코, 입은 다 해가지고 눈만 하면 되고 이제.
1: 솔직하시네요.
0: 네, 저희 솔직하니까.
5: 성형이요?
0: 아, 성형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1: K 뷰티팀이어서 혹시 네. 눈에 관련된 뷰티 네. 특별한 관리법 있으신가?
5: 특별한 관리법은 집에 있는 그 롤러 같은 걸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1: 붓기.
5: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오, 그러신 것 같아요.
5: 지금
0: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5: 네네.
1: 또 인터뷰도 오늘 좋아가지고 좋은
5: 아닙니다.
1: 정보
5: 해주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1: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5: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오늘
0: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1: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해냈습니다.
0: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의 주제, 눈, 코, 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1: 그쵸, 그쵸.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예. 할 예정입니다.
0: 예.
1: 자, 그러면 예.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예. Let's go!
0: Let's go!

0: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누가이 불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네, 그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는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현 어머니께서 눈붓기를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0: 이거 생긴 게 눈사람 같아.
1: 이 제품은 더마킨 스노우맨 맞네 읽은 거 아니야?
0: 아니에요.
1: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0: 오 마이 갓.
1: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0: 사실 본 적은 없어요.
1: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0: 아,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쇠 숟가락?
1: 숟가락이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또 이 제품은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네. 냉미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시원하게 달래주고 붓기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0: 와,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1: 그렇죠.
0: 또 운동만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 리뷰가 5가 다예요?
0: 이게
1: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
0: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1: 근데 사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 네.
1: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이제 흡수된다고 합니다.
0: 와우, 언블리버블.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은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1: 네.
0: 해야 되겠죠?
1: 당연하죠.
0: 네. 다음 코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 보셨죠?
1: 그쵸.
0: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1: 와. 코에 붙여서 뽑는 코팩이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0: 갔어요.
1: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0: 네.
1: 코는 물론 이마, 턱, 남편, 등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의 피지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0: 아,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 짜면 나오잖아요.
1: 그쵸.
0: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1: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0: 오.
1: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적신 다음에 이거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0: 네.
1: 확실히 큽니다.
0: 우와.
1: 원래 화장솜이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0: 아, 작죠?
1: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0: 네.
1: 이거는 확실하게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0: 커버를
1: 쓰는. 네, 이마.
0: 이마.
1: 여기 턱.
0: 턱.
1: 여기 또 나비존.
0: 네네.
1: 또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0: 아, 네네네.
1: 어떤 굴곡에도 이제 딱 붙합니다.
0: 아, 딱 이렇게 각에 따라서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서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1: 아, 사실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0: 저희는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1: 일단 적셔볼게요.
0: 네.
1: 자, 이렇게 충분히 적십니다.
0: 네.
1: 붙여볼게요.
0: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해봐야 될까요? 그 과학적인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안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0: 오, 안 떨어지는데?
1: 이야. 테이프야, 무슨?
0: 오. 피지를 또 이렇게 또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1: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고 생각하세요. 크죠?
0: 많이 크네요.
1: 지금 이제 시공 됐다? 그럼 뗍니다. 떼고 그냥 이걸로 부드럽게.
0: 네.
1: 슥. 슥.
0: 오.
1: 슥.
0: 오.
1: 슥.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지가 연화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1: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0: 네.
1: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0: 아...
1: 자, 다음은 립 추천템인데요.
0: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네. 추천템인데요. 네. 어우, 빨개졌어요. 그럼. 네.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와우.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네.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그쵸.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0: 그런 게 있었나요?
1: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에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0: 그렇죠.
1: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0: 그쵸.
1: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0: 그렇죠. 네.
1: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0: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1: 어머.
0: 빠르죠? 호우.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1: 어우.
0: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1: 아, 써보고 싶네.
0: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1: 네.
0: 그냥 립밤색이네요.
1: 한번 발라봅시다. 네. 입술 이건... 정도는 뭐.
0: 맞아요.
1: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0: 발라오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1: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 때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1: 잠꼬대 할 수도 있죠.
0: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1: 알았어요.
0: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네.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네.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1: 네.
0: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1: 네.
0: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1: 오.
0: 완전히 그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네.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롤링을 하는 거예요?
0: 부드럽게.
1: 아, 부드럽게.
0: 오. 오, 그냥 좀 약간 부드러졌어.
1: 내가 만져봐도 돼?
0: 왜 이유가 없는 거야?
1: 저는...
0: 리뷰 때문에?
1: 네, 리뷰
0: 알았어,
1: 때문에.
0: 알았어.
1: 리뷰 때문에. 오, 진짜 그러네.
0: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1: 오. 오.
0: 보송보송했어?
1: 네.
0: 오.
1: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0: 입술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은 노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1: 좋아요, 좋습니다.
0: 네. 마지막 추천템은
1: 네.
0: 다이소랑 투쿨포 스쿨과 협업해서 네.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1: 오 마이 맨.
0: 근데 저희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밖에는 못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0: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
1: 오.
0: 가격이
1: 네
0: 말이 안 됩니다.
1: 얼마예요?
0: 3,000원입니다.
1: 오 왜?
0: 와우. 완전 가성비. 네.
1: 아 가성비.
0: 눈에도 이제 네. 쉽게 접근하는 거죠.
1: 오.
0: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1: 오, 음영?
0: 네.
1: 이제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0: 뭐요?
1: 컨트롤링?
0: 컨설팅이요?
1: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0: 그쵸.
1: 그게 또 이제 컨투어링.
0: 맞아요. 오.
1: 그거잖아요.
0: 맞아요.
1: 저 성장했어요.
0: 그러네요.
1: 네.
0: 바로 그려볼까요?
1: 네, 좋아요. 두껍네.
0: 오, 이렇게 있어요.
1: 네.
0: 자.
1: 또 저예요?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0: 하는데
1: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1: 예.
0: 누드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예.
0: 안 되는 건 없습니다.
1: 네.
0: 스머징을 해야 됩니다. 스머징 부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예.
1: 아,
0: 그라데이션처럼 싹 됩니다.
1: 오케이.
0: 자, 그게 중요해요. 오, 오, 근데 왜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이런 핏줄에 제가 얼굴에 할 수는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비워주세요. 어때요? 장난 아니죠?
1: 그렇죠. 근데 윤곽이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0: 여기 들어갔어, 패였어.
1: 네. 이거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0: 네네.
1: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진짜.
0: 사기 아니에요?
1: 아,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0: 전완근. 전완근. 오,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1: 네.
2: 노출 있는 입으실 때. 네. 하세요? 메이크업?
1: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0: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1: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0: 자, 양쪽 비교해주세요. 딱 됐다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수 진짜 그러긴 하다. 야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1: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자한테 이거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0: 아, 진짜로
1: 쓸 데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0: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여덟 개만
1: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0: 먼저 뽑으실래요?
1: 네.
0: 네 뽑으세요.
1: 저 이거요. 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쿨링을 맞죠, 조금 맞죠.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눈 자주 붓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0: 맞아 맞아
1: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딱.
0: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1: 네.
0: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1: 네.
0: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네네. 두꺼운 거.
1: 네.
0: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1: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0: 그렇죠.
1: 이죠.
0: 그렇죠. 이 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렛츠 고!
1: 렛츠 고!
0: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거를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1: 네.
0: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1: 네.
0: 제 순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 완전 순수 제가 다 하는 거. 뭐 자리는 수정하지 맙시다.
1: 아 죄송해요. 아 이거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 붙이는 아니요, 게 낫단 게.
0: 아니에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잘 그렸다. 이제 여기다 음영 내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1: 형, 다 했어?
0: 다 했어.
1: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 없어.
0: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1: 왜?
0: 넌 뭐가 없는데?
1: 뭐가 없어. 끝.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이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snowman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snowman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0: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1: 어.
0: 칙칙하다. 오버 섹시립.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시립이 되는 건데
1: 네.
0: 촉촉 입술.
1: 촉촉 입술.
0: 지금 속으로 뭐 쓸말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1: 네 짧게 볼게요.
0: 짧게 볼게.
1: 네 오늘 특별히 또 눈코입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끝이 없어요.
1: 예.
0: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경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럼 다음 주에
0: 만나요. 안녕.
1: Overnight. Snowman.

0: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1: It may have been the tomb of a young prince. Gyeongchong tomb, one of Silla's ancient burial mounds. The gold crown and belt discovered here were notably smaller than those found in other tombs. The Silla royal family is believed to have carefully prepared the tomb for a young life that ended too soon, placing a variety of grave goods within. Among the many artifacts, one pair of objects in particular draws the eye. Earthenware figures that seem as if they might gallop off at any moment. Look closely, and you'll notice the two figures are slightly different. Did you spot the difference? One exudes authority, wearing an ornate headdress and full armor. The horse, too, is richly adorned with elaborate harnesses. In contrast, the other figure appears plainly dressed, with hair tied in a topknot and a cloth wrapped around the head. Based on their attire and size, the more elaborate figure is presumed to be the tomb's occupant, while the simpler one appears to be a servant. So what exactly are these pottery figures which vividly reflect the everyday life of Silla people? They are, in fact, hollow vessels, pitchers. Water could be poured in through a funnel at the horse's rear and dispensed through a spout at its chest. Then why would the Silla people place such a intricate vessels in a tomb of a young prince? Perhaps it was a heartfelt wish, that the young prince, whose life was cut short, would never go thirsty on his long journey to the heavens.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다 올라왔다.
1: 아, 다 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 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모르고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0: 네.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0: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멋지죠.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0: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작가님이잖아요.
1: 맞아요.
0: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1: 맞아요.
0: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1: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2: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1: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0: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2: 남주인공이 한번
0: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이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 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봐도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1: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0: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2: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2: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2: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2: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2: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동원이라고 해서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2: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앞으로는 서와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2: 아.
3: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2: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0: 네.
2: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1: 네.
2: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 근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0: 네.
2: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네.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0: 네.
2: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2: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2: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같은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3: 아, 멋글씨 좋네요.
2: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2: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2: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2: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0: 네.
2: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2: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그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흙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0: 그쵸.
1: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2: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2: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2: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예정이
0: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려보는데 네. 아텐드 시티를 한번.
2: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네.
3: 시간 많아요.
2: 네.
3: 많아요.
2: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인더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1: 너무,
0: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세워주니까 좀 시원해.
2: 아,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0: 아, 아니에요. 아.
2: 네.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3: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1: 우리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5학년 태권도를 좋아하는 태권도 소녀 허윤정이에요. 메달 따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열심히 해요.
1: Yoonjung's room shines with the results of 5 years of practicing Taekwondo. Medals, certificates, trophies, and even her rank certificate. These are the fruits of training diligently day by day. Despite her small stature, her kicks are stronger than anyone else's. Together with her mother, she has been documenting her ups and downs in Taekwondo through videos, receiving steady support from her subscribers.
2: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좋은지 알겠네요. 상대 선수.
1: She has another important competition soon. As soon as school is over, Yoonjung rushes to her Taekwondo center.
3: 태권도장 가요. 원래 저녁에 선수부 훈련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가서 일찍 가려고요.
1: When it comes to Taekwondo, Yoonjung dreams big and is more ambitious than anyone. The moment she changes into her Taekwondo uniform, her eyes become sharp and determined. She straightens her uniform, gathers her thoughts, and sharpens each movement. Even her peers seem impressed by her attitude.
3: 저라니까요. 제 발차기요.
4: 태권도 잘한다.
1: After just 5 years of training, this girl earned her third Pum rank.
5: 알겠어요. 자꾸 하나, 저기.
1: Thanks to her well-polished techniques, she is often asked to demonstrate Pumsa in class.
5: 둘. 둘. 둘.
0: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메달을 이제 목에 거는 순간부터 아 내가 이겼구나 이겨냈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생각이 확 들어서 그 점이 좋아가지고.
1: There were moments when she wanted to quit, but she persevered and continued to grow. So far, she has competed in more than 30 tournaments, earning many medals and awards. One of her experiences is especially meaningful for her.
0: 이제 소년체전 강원도에서 대표로 뛰어가지고 딴 메달인데 이제 이걸 따면은 강원도 대표가 된 거예요. 그다음은 이거는 은메달이지만 그래도 다른 언니랑 붙어가지고 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Although she trains every day, she makes sure to do her schoolwork as well. What's especially impressive is that she devises her own study plans and follows through on them without being told.
2: 지금 정희가 선수부 시작하고 A리그를 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학력제라고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하면 다음 학기에 대회를 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대회를 뛰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1: Whether it's studying or Taekwondo, Yoonjung always does her best. Taekwondo has taught her more than just forms and kicking techniques. It has taught her how to take responsibility for her choices, pursue her goals, and be patient.
6: 이 자세가 돼야 돼.
1: Her father, a fourth-ton Taekwondo practitioner, is her strongest supporter.
6: 어깨는 최소 일자는 돼야 돼. 안으로 안 들어가도. 응. 시켜야 딱 찰 때 이 자세가 나와. 너 아빠 언제 뜬지 알아?
0: 고등학생 때 아니야?
6: 응.
7: 고등학교 때
8: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1: Taekwondo has become a part of the family's daily life and a bond that brings them closer together.
8: 그때 시작해가지고 아빠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일걸? 이제 대회 나갈 때까지 연습하는 거 보면은 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좀 대견하기도 하고.

0: 태권도와 같은 전신 운동을 꾸준히 생활하시면 근육량의 균형과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After 4 weeks of taekwondo training, the participants' average body weight decreased by 1.8 kilograms, while their body fat percentage dropped by 2.3 percentage points. Cardiorespiratory fitness has improved with lower body muscle strength, increasing by nearly 60% on average, and maximal oxygen uptake rising noticeably.
2: 이러한 동작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마찬가지 보신 것처럼 하지의 근력과 근지구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속적인 발차기 기술들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떤 지방을 감소시키고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 How could such notable changes occur in just four weeks?
3: 그래요?
1: To find the answer, we conducted an experiment to examine the actual exercise effects of Taekwondo. A female PUMSA athlete donning professional measurement equipment performed Taekwondo movements, including PUMSA and repeated kicking. Her heart rate, amount of air inhaled per minute, breathing frequency, and oxygen consumption were measured, and the MET value, which indicates exercise intensity based on oxygen consumption, was calculated.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just 30 minutes of Taekwondo training reached a high level of intensity comparable to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3: 일반적으로 1MET 자체가 기본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강도였을 때 봤을 때 축구가 한 10MET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선수 같은 경우에는 30분 수련 자체가 8.5 정도 나왔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로스핏 정도 한 서킷 트레이닝 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This shows that Taekwondo is not just a martial art, but an efficient full-body workout that can be done in a short amount of time. Perhaps this is why more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choosing Taekwondo as part of their fitness routines. This Taekwondo center is especially popular among young people. It is visited by about 20 young people daily on average, each with their own reasons, but all looking to enjoy moving together.
4: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에 활력을 많이 좀 얻게 돼서 이제 퇴근하고 아기도 있거든요. 육아하다가 잠깐 육아 엄마한테 맡기고 이제
5: 오늘은 회사 끝나고 바로 도장으로 왔어요. 네. 맨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또 쓰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 Taekwondo is not something you do alone. It is done by moving in pairs. Following commands, which allows to naturally connect with others. Young people enjoy it because it brings back the feeling of childhood PE classes. Another advantage of Taekwondo is that beginners and experienced practitioners train together, making it easy to learn for anyon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skills.
6: 기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동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문턱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1: Another reason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drawn to Taekwondo is the sense of immersion and stress relief. As as you focus on the movements and repeat kicks.

0: Breaks, the mind gradually clears, and the stress of daily grind is easily released.
1: 노래방 말고 큰 소리를 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태권도도 기합을 넣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친밀감도 높아질 수 있고 좀 활발한 운동이어서.
0: Taekwondo practice together with others is an exercise that transforms the body, connects people, and restores balance in everyday life. That's why we keep returning to a Taekwondo center again and again.
1: 그냥 여기서 만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뭐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은 같이 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같이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태권도란 평생으로 가져가고 싶은 취미예요. 저한테는 태권도.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5: 오! 오픈 찬스.

0: Pursuing culture and the arts, Daegu was added to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 2017 in recognition of the city's cultural potential. Aiming to bring art and music into the everyday lives of citizens, Daegu has built out a supporting infrastructure and broadened its cultural offerings. On today's episode of ReSpace, we will dive into a space that embodies the character of Daegu.
1: Daegu는 아무래도 근대 예술이 조금 많이 발전된 도시 같아요. 이제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의 도시이자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 예술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이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As part of an arts and culture program, an art center was established in Daegu's Suchangdong in 2008. This new space made use of a former industrial site. Under the name Daegu Art Factory, the center supports artists and displays art for public viewing. Converting an unused factory located in the old city district was the perfect choice for reclaiming value.
1: (목소리) 담배를 이제 제조하는 연초 제조창이었습니다. 유교 당시에 다른 이제 연초 제조창 같은 경우에는 다 파괴되고 조금 훼손이 되었지만 대구 예술발전소에 있는 이제 연초 제조창은 그때도 건재해가지고 전시에 이제 전비를 조금 감당해내는 중요한 역할로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0: After 5 years of renovation work that began in 2008, the Daegu Art Factory finally took shape. The former tobacco factory, once a prominent industrial site with a storied history. A lot of thought went into reshaping the building's role while keeping its original structure intact.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the space solved urban revival and also expanded infrastructure for the arts.
1: 과거에 이제 근대 산업 유산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건물로 이제 활용이 되었어요. 그 의미를 담아서 건물의 이제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복원이 되고 이제 내부에는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지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이제 벽면에 보시면 창작 작품과 같이 재탄생시킨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Lending support to experimental art, the Daegu Art Factory is also a platform that nurtures young artists. And the place gives young creative types the means to broaden the spectrum of their artwork. Not only are various artworks displayed here, but the Art Factory also has a pool of artists that makes it possible for artistic activities to be sustained.
1: 대구 예술발전소는 1층부터 5층까지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요. 1층부터 2층 공간은 저희 예술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레지던시 작가분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성과전 전시 등 이제 기획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 전시, 미디어 창작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의 경우에는 매년 초 레지던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청년 작가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창작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망건당이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The place also fosters and supports creative activities among established artists. For budding artists, the factory gives them opportunities to find their way to achieve renown and success on their terms. But most of all, this space fosters creativity and inspiration to expand Daegu's art scene. Being able to find inspiration within this space while being surrounded by art gives artists a place where they can anchor themselves, which is conducive for boundless creativity. An environment that lets creative types and artists

0: sustain their creative activities is a necessary condition. Instead of simply being a workshop, the factory offers a residency program that supports the co-mingling of an artist's everyday life and creative work.
1: 보통 작가들이 작업실 크기에 따라서 작업의 형태나 어떤 규모가 엄청 달라지는데 건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작업실이 엄청 넓은 환경이라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큰 작업들을 여기서 많이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0: Having a personal workspace is important to artists, but equally important is stable support that allows them to pursue art in its purest form. Being in this space gives a sense of community to artists, where they also find themselves among other artists. This creates a unique art platform in Daegu.
1: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그런 소속감에서 드는 안정적인 기본들인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작가 선생님들도 같이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뭔가 작품을 활동을 할 때 이거를 뭔가 잘 모르겠다, 어떤 이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기가 엄청 쉬운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기 쉬운 거죠.
0: When talking with resident artists at the Daegu Art Factory, they throw around buzzwords such as experimental art and pushing the envelope. This is the creative goal and endeavor of many artists as they seek inspiration to come up with diverse art.
2: 실험이나 도전이 탐구 같은 것 같아요. 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가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표현하는 방법들을 실험하고 탐구하기에 이 공간이 되게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0: Being a resident artist at the Daegu Art Factory lets one interact with the viewing public and thus benefit from these social connections. When the public can interact with artists, it gives them a more immersive experience, while artists also gain by getting different perspectives from people.
2: 제가 올 초에 입주를 하고 나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서 저한테는 의미가 남아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수업을 진행한 연령대가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이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Thanks to this former warehouse, the Daegu Art Factory can provide a spacious room for artists. When the size of a space influences the diversity of the artworks created in it, then it is easy to see why artists thrive here.
3: 일단 작품을 할 때 신작을 바로 만들고 바로 이제 운송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일단 좋고요. 공간이 크다 보니까 평소에 뭐 작은 작업만 하시던 분들도 다들 좀 더 실험적이고 뭐 시도해 볼 것이 많아져서 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0: A place where the livelihoods of workers were dependent upon has now been transformed into a creative space where art is no longer the exclusive privilege of a certain social class, but accessible to all, regardless of age or gender.
3: I started dreaming of a community called YB, a community in the UK.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테이트 모던이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미술가로 알게 되었고 테이트 모던 역시 공장이었던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지금은 최고의 미술관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미술이 사람들의 삶에 좀 녹아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0: The Daegu Art Factory also has a space that harkens back to an old era. This book cafe is called Mangwondang and is modeled after Doksodang, an institution for cultural exchange that King Chungseon of the Goryeo Dynasty established. Mangwondang has links to history dating back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ay back to the Goryeo Dynasty. People continue to keep that connection alive today.
4: 이 프로그램은 망권당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함께 5주 동안 읽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은희경 작가의 모는 클럽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성 과학자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책을 주제로 하는 두 개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감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책의 감상을 넓히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0: All cities rise and decline throughout the years and lose their luster at some point. The same truth applies to this former tobacco factory in Suchangdong that has now become the Daegu Art Factory. Today, it attracts artists and visitors, but before, it was part of the city's deteriorating old downtown area.
4: 지금은 보시는 이 동네가 뭐 아파트 단지로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고 공원도 있고 주변이 되게 살기 좋게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여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던 슬럼화가 진행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 예술발전소가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시 이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하고 특히 이 망권당이라는 공간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꼭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에서 좋은 영감이 필요할 때 그리고 삶에서 예술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망권당과 대구예술발전소가 앞으로도 시민분들께 그런 기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0: Besides the Daegu Art Factory, the Suchang Youth Mansion, which is housed in a formerly abandoned spac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aegu's art scene. A former worker dormitory attached to the tobacco factory was transformed into the Suchang Youth Mansion.
5: 여기 수창 청춘 맨션은 옆에 있는 대구예술발전소 전매청 근무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이 전매청이 철수된 이후에 빈 폐허 건물로 남아있다가 2016년에 그 외부 모습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부만 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해서 2017년에 이 전시장의 모습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래도 이 공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2023년에는 이 안전상의 문제로 조금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1년간 또 내부 보수 공사를 거치고 2024년 7월 올해 다시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0: The first workers moved into the dorm in 1976, but after its closing in 1996, the place has been unused for 20 years. That all changed when it became a part of the Cultural Revival Program in 2016. Fixing the 50-year-old dorm facility while keeping its main parts intact was no easy task. But eventually, it was understood that preserving the building was very crucial.
5: 저희 수창 청춘 맨션은 예전 그 기숙사 모습의 A동과 B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 두 동을 잇는 C동을 그 2016년에 공사할 때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C동은 이 A, B동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0: 먼저 1층, A동 1층은 바로 이 공간인데 관람객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누구든 들어와서 책도 읽으실 수 있고 쉬다 가셔도 되고 그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뭐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뭐 예술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수창 청춘 맨션은 그 처음 지어질 때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시장과 좀 다른 외벽, 그리고 벽면, 바닥도 조금 다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또 특이하다는 것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창 청춘 맨션만이 주는 이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또 예술가들에겐 그게 좀 영감이 돼서 그들이 좀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청춘 맨션이라는 이름에 좀 맞게 지역에 있는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또 실현하는 그들의 시작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After transforming the interior space, it has become a platform for young artists. In a space where the old and new coexist, young artists are able to unleash their creativity. A forgotten housing facility that could have been left abandoned was given a new purpose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young artists.
0: Mm-hmm. 물론 이런 옛 공간들이 예전에는 좀 흔했을 수도 있는 뭐 건물 양식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런 공간일 수 있었지만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쩌면 유일한 모습을 띠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과 맞닿아서 또 이런 장소들의 흥미를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우직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좀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좀 배움도 있는 것 같은 그래 어떤 견디고 이겨내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이 건물에게도 있을 거고 또이 건물을 보면서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One of the first things we think of when mentioning art is the visual aspect of it. Visual art is the main form of art that we discuss about. But there is more to art than just its visual side. Art encompasses the many different ways we express our emotions and ideas. In that sense, writing and music are art as well. At Suchang Youth Mansion, you can see many diverse forms of art.
2: 먼저 공공미술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 대구예술발전소도 그렇고 수창청춘맨션에도 미술 작가님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술로서 함께 풀어갈 수 있을지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입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공미술에서 공공예술로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저희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더 유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저희 단체가 함께 이렇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 On a balmy weekend that can be a wellspring of fond memories, the resident artists of Suchang Youth Mansion have prepared a special program. They create art together with the viewing public. The program awakens the artistic leanings of non-artists who do not know where to begin or do not have the right tools for creating art.
2: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든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클래식 음악을 제스처로 취해보기도 하고 박수를 통해서 예술인을 향한 표현을 하는데 그 관객의 박수 소리를 메인 주 무대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 무대를 통하여서 관객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제스처를 취해봄으로써 이제 클래식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 Although we're not aware of it, we are surrounded by art constantly. But getting to interact with an artist while creating art is a rare occurrence. As Suchang Youth Mansion, citizen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artists and exchange ideas to tap into their creative side.
0: 사실 우리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은 뭐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만 예술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은 이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공간이 이 시민과 예술인이 있는 창구가 돼서 이 사이에서 이 예술가들과 또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도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Why do humans need to be around art in everyday life? Because people are born with emotions and a creative spark. To express ourselves and convey ideas, art can be a conduit for this and thus justifies the need for humans to be close to art. This also proves the point why the Daegu Art Factory and Suchang Youth Mansion are important to society.
3: Oh,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각할 어떤 여지를 주는 것 같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어떤 삶의 본질이나 그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과거에는 연초 제조창이었지만 지금은 시민 곁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공간의 기능을 또 하잖아요.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A former tobacco factory with an industrial legacy was transformed into a cultural space. Once a place that workers depended on for their livelihoods, it now brings art into the lives of citizens. In this space, young artists create experimental art and push the envelope, while citizens are able to immerse themselves in culture and the arts. This has made the Daegu Art Factory and Suchang Youth Mansion twin pillars that support Daegu's art scene.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0: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ul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인사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션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세영호 달라진 거 없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2: 오늘은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네.
0: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쵸 맞죠.
0: 근데 또 이제 네.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잼!
0: 네! 네. 아,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1: 네,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 이게 제가 주 목적입니다.
0: 이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1: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인터뷰하기에는 또 추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네,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 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 가서 보고 그랬는데.
1: 그렇죠.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KBT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계속.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 저걸.
0: 어?
1: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0: 어?
1: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네네.
1: 아,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0: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어, 관리는 네, 하긴 합니다.
0: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2: 아,
0: 혹시 따로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 지금 대학교 학생.
0: 오, 학생이에요?
3: 유니버시티.
0: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코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코랑 눈?
0: 코랑 눈?
2: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0: 아,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2: 네네.
0: 아,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2: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많이 쓰고.
1: 관리남 역시.
0: 네. 예요.
2: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1: 그쵸.
2: 보니까 네.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거의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0: 와.
1: 근데 사실 코팩이 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뭐 자극이
2: 다른 덜하다.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일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0: 덜하다.
1: 네. 코팩을 이렇게 띄잖아요.
2: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2: 아, 근데 이 제품은 띄는 게 아니고.
1: 띄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0: 오.
2: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1: 아, 그렇겠다.
0: 덜하고 편리하네.
2: 네, 맞아요.
0: 그쵸. 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2: 네.
1: 몇 개 뽑혔어요?
2: 아, 와. 손가락 좀 빌려주실래요?
0: 오, 손가락.
2: 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많으시네.
0: 그 정도로. 아,
1: 몇 리터 녹였어요?
2: 3리터?
1: 감사합니다.
0: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센서가
0: 좋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2: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0: 와.
1: 몇 뛰세요?
2: 저 430.
1: 이야.
0: 430.
1: 고수입니다. 430. 1km에 4분 30초.
0: 와우.
1: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1: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1: 러닝맨.
0: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0: 예의가 말은.
1: 아, 근데 여기는 회사원분들이라서.
0: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나 인터뷰가 아니라.
1: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0: 네.
1: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맞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 지옥.
0: 나는 솔로까지.
1: 나는 솔로는 그거는.
0: 아, 그건 아니고요.

0: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프리어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네. 그러면, 코카클 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면.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 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0: 보셨어? 누구야?
1: 오셨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0: 잘 못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나?
1: 오! 결혼하셨어요? 네, 어, 네, 애까지? 네.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0: 아, 감사합니다.
1: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꼬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맞아요. 눈꼬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2: 사실 오늘 주제가 눈꼬입이거든요.
1: 네,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좀 지날수록 입술?
1: 입술?
3: 네.
1: 입술?
2: 입술을 왜 보시죠? 아, 야, 궁금. 아니,
1: 이유가 많겠죠?
2: 그쵸,
1: 그 이유는 잘. 네,
3: 성인이니까. 다 해도 입술을 안 하면.
2: 생기가 없어 보니까.
3: 네.
1: 아, 생기가 없어 보니까.
3: 네. 나이가 됐어. 아. 네.
1: 그쵸, 그럴 수 있죠.
3: 아,
1: 코. 코. 코. 코가 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4: 아, 왜냐면 옆모습을 봤을 때 코가 높으면 약간 선이 있으면 아. 예뻐가지고. 오. 멋있잖아요.
1: 제 코는 어떤가요?
4: 선 있으시네요. 네.
1: 마지막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코도 쉐딩이 될 수 있고 입술도 립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그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3: 아 밤에 자기 전에.
2: 요 어떤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3: 에뛰드 제품.
2: 에뛰드.
3: 네 립 마스크 그거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네. 닦아내면 좀 각질 제거가.
1: 오. 아까 전에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저희 원래는 옛날에는 그 피지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1: 네.
4: 네, 콧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2: 안 쓰세요, 지금은?
4: 지금은 안 써요.
1: 아, 지금은 안 쓰죠.
4: 쓰고 나니까 뭔가
2: 자극이 되죠.
4: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2: 아니 뭐 아, 쉐딩 네.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어의 쉐딩 뭐 이런 거?
3: 저는 합니다.
1: 어? 어떤 거? 하세요?
3: 다이소 제품 중에 오, 오.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오, 오, 오.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 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도 다 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2: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오리던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3: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아. 쉐딩도 되고 이렇게 좀 밑에 바르면은
2: 아 자연스럽게 좀
3: 네, 음영도
2: 약간
3: 어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요.
2: 지금 하신 거예요?
3: 네.
2: 오! 오!
3: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요. 어. 네. 네.
2: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1: 와우.
2: 고생하십니다.
1: 가세요.
2: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예요 저희. 네. 그리고 뷰티 온앤오프.
4: 네.
2: 예. 아.
1: 저 여기가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4: 스케치북 효과 아니에요?
2: 스콜! 컴온!
4: 혼자 하시는 거 아니야?
2: 어디요? 오, 나이스. 어? 어디 가셨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 온 이연이의 엄마입니다.
1: 아, 그럼 그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5: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1: 네.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네. 혹시 이성을 바라볼 때 눈코입 중에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5: 저 아무래도 눈?
1: 눈? 어, 눈 왜요?
5: 말할 때 눈을 보고
1: 아. 오.
5: 눈빛이 뭐 좀 깊거나 뭔가 좀 초롱초롱하거나 그러면 더 빨려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1: 아~ 지금의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만나뵙게 되네.
5: 그랬을 거예요.
1: 아, 오, 눈을 바로 서로 진심을 알아. 눈을 바로 서로 진심을 알아보고
5: 네, 그렇죠. 네.
1: 아 그러면 저희가 코, 입은 다 해가지고 눈만 하면 되고 이제.
2: 솔직하시네요.
1: 네, 저희 솔직하니까.
5: 성형이요?
2: 아, 성형 아니에요.
1: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2: 아, 네. K 뷰티팀이어서 네. 혹시 눈에 관련된 뷰티 네. 특별한 관리법 있으신가요?
5: 특별한 관리법은 집에 있는 그 롤러 같은 걸로 오.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2: 붓기.
5: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 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2: 네네. 또 인터뷰도 오늘 주셔가지고 네,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5: 네, 아닙니다.
2: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 오늘
1: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2: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 네.
2: 해냈습니다.
1: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0: 오늘의 주제 눈코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1: 그쵸.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0: 예.
1: 자, 그러면 예.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예. 렛츠고.
0: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눈코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눈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현 어머니께서 눈붓기를 네.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0: 이거 생긴 게 눈사람 같아.
1: 이 제품은 네. 더마킨 스노우맨 맞네 읽은 거 아니야?
0: 아니에요.
1: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0: 오 마이 갓.
1: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0: 사실 본 적은 없어요.
1: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0: 아,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쇠 숟가락?
1: 숟가락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아요.
0: 그쵸.
1: 네, 또 이 제품은 네.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네. 냉매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네. 시원하게 달래주고 네. 붓기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0: 와,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1: 그렇죠.
0: 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1: 리뷰가 5가 다예요?
0: 이게
1: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
0: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1: 네. 근데 사실 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 네.
1: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0: 와우, 언블리버블.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1: 예.
0: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1: 네네.
0: 해야 되겠죠?
1: 당연하죠.
0: 네. 다음 코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보셨죠?
1: 그쵸.
0: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1: 와. 코에 네. 붙여서 뽑는 코팩이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0: 갔어요.
1: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0: 네.
1: 코는 물론 이마,
0: 네.
1: 턱, 남존 등 네.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의 피지와 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0: 아,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1: 그쵸.
0: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1: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0: 오.
1: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네.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일단 적신 다음에
0: 아.
1: 이거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0: 네.
1: 확실히 큽니다.
0: 우와.
1: 원래 화장솜이 네.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0: 아, 작죠?
1: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0: 네.
1: 이건 확실하게 딱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0: 커버를 할 수 있는.
1: 네, 이마.
0: 이마.
1: 여기 턱.
0: 턱.
1: 여기도 나비존.
0: 네네네.
1: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0: 아, 네네네.
1: 어떤 굴곡에도 이제 딱 붙합니다.
0: 아, 딱 이렇게 네. 각에 따라서 네.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서
1: 그쵸.
0: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1: 아, 네. 사실
0: 네.
1: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0: 저희는 자.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1: 일단 적셔볼게요.
0: 네.
1: 자,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적십니다.
0: 네.
1: 붙여볼게요.
0: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네.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해봐야 될까요? 그 과학적인
1: 그쵸.
0: 그 부분을 한번 그쵸, 제가 한번 그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감별. 이렇게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0: 오, 안 떨어지는데?
1: 야. 테이프야 무슨?
0: 오. 피지를 또 이렇게 또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1: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크죠?
0: 많이 크네요.
1: 네, 지금 이제 시공 됐다? 그럼 뗍니다. 떼고 그냥 이걸로 부드럽게.
0: 네.
1: 슥, 슥,
0: 오,
1: 슥,
0: 오,
1: 슥 이렇게 하면은
0: 네.
1: 이제 피지가 네. 연화가 돼가지고
0: 네, 네, 네.
1: 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0: 네.
1: 너무 세게 하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0: 네.
1: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1: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네.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0: 네.
1: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네.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0: 아...
1: 자, 다음은 입 추천템인데요.
0: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1: 다음은 입 네. 추천템인데요. 네. 어우, 빨개졌어요. 그럼.
0: 네.
1: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0: 와우.
1: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네.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0: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1: 그쵸.
0: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1: 그런 게 있었나요?
0: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새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1: 그쵸.
0: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1: 그쵸, 그쵸.
0: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1: 그쵸 그쵸. 네.
0: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0: 어머.
1: 빠르죠?
0: 호우.
1: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0: 어우.
1: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0: 아, 써보고 싶네.
1: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0: 네.
1: 그냥 립밤 색이네요.
0: 한번 발라봅시다.
1: 네.
0: 입술 이건... 정도는 뭐.
1: 맞아요.
0: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1: 발라보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0: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 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1: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 때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0: 잠꼬대 할 수도 있죠.
1: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0: 알았어요.
1: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0: 네.
1: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0: 네.
1: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0: 네.
1: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0: 네.
1: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0: 오.
1: 완전 이거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네.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게 롤링 하는 거예요?
1: 부드럽게.
0: 아, 부드럽게.
1: 오. 오, 나 좀 약간 부드러졌어.
0: 내가 만져봐도 돼?
1: 아니 왜 이유가 없는
0: 거야? 저...
1: 리뷰 때문에?
0: 네 리뷰
1: 알았어,
0: 때문에
1: 알았어.
0: 리뷰 때문에 오 진짜 그러네?
1: 어,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0: 오. 오
1: 보송보송했어?
0: 네.
1: 오.
0: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1: 입술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은 노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0: 좋아요. 좋습니다.
1: 네. 마지막 추천템은
0: 네.
1: 다이소랑 투쿨포스쿨과 협업해서 네.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0: 오마이맨.
1: 근데 저희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아.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 밖에는 못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
0: 오.
1: 가격이
0: 네
1: 말이 안 됩니다.
0: 얼마예요?
1: 3,000원입니다.
0: 오 왜?
1: 와우. 완전 가성비. 네.
0: 아 가성비.
1: 눈에도 이제 네. 쉽게 접근하는 거죠.
0: 오.
1: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0: 오 음영.
1: 네.
0: 이제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 뭐요?
0: 컨투어.
1: 컨설팅이요?
0: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1: 그렇죠.
0: 그게 또 이제 컨투어링.
1: 맞아요. 오.
0: 그거잖아요.
1: 맞아요.
0: 저 성장했어요.
1: 그러네요.
0: 네.
1: 바로 그려볼까요?
0: 네 좋아요. 두껍네.
1: 오 이렇게 있어요.
0: 예.
1: 네. 자.
0: 또 저예요? 오,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오.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1: 자연스럽게.
0: 하는데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0: 예.
1: 누드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 예.
1: 안 되는 건 없습니다.
0: 네.
1: 스머징을 해야 됩니다. 스머징 부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예. 이렇게
0: 아,
1: 그라데이션처럼 아, 그렇죠. 싹 됩니다.
0: 어, 오케이.
1: 자, 그게 중요해요. 오, 왜 그래? 아, 왜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0: 어.
1: 이런 핏줄에 저희가 얼굴에 할 순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자연스럽게 비워주세요. 어때요? 장난 아니죠?
0: 그렇죠. 어, 근데 윤곽이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1: 들어갔어, 패였어.
0: 네. 이거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1: 네네.
0: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진짜로.
1: 사기 아니에요?
0: 아,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아~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1: 전완근. 오, 좋아, 좋아,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0: 예.
2: 노출 있는 거 입으실 때. 예. 하세요? 메이크업?
0: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1: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0: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1: 자, 양쪽 비교해 주세요. 딱. 됐다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스 진짜 그렇긴 하다. 야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0: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장한테 일단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1: 아, 진짜로
0: 쓸 때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1: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여덟 개만.
0: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1: 먼저 뽑으실래요?
0: 네.
1: 네 뽑으세요.
0: 저 이거요.
1: 오.
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쿨링을 맞죠, 맞죠. 조금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눈 자주 붓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1: 맞아 맞아
0: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0: 네.
1: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0: 네, 네, 네.
1: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네네네. 두꺼운 거.
0: 네네.
1: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0: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1: 그렇죠.
0: 이죠.
1: 그렇죠. 이 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렛츠 고!
0: 렛츠 고!
1: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거를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0: 네.
1: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0: 네.
1: 제 순수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건 완전 순수 제가 다 하는 것. 자리는 수정하지 맙시다.
0: 아 죄송해요. 아니 그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 붙이는 아니요, 게 낫단 게.
1: 아니에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잘 그렸다. 이제 여기다 음영 내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0: 형 다 했어?
1: 다 했어.
0: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 없어.
1: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0: 왜?
1: 넌 뭐가 없는데?
0: 뭐가 없어. 끝.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요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snowman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snowman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1: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칙칙하다. 오버 섹실리.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시 립이 되는 건데.
0: 네.
1: 촉촉 입술.
0: 촉촉 입술.
1: 지금 속으로 뭐 쓸만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0: 네, 짧게 굵게.
1: 짧게 굵게.
0: 네, 오늘 특별히 또 눈코입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1: 네.
0: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끝이 없어요.
0: 예.
1: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럼 다음 주에
1: 만나요. 안녕. 오버나이트.
0: 스노우맨.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화에서의 그 장소의 이동의 변화라든가 또 시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는 좀 더 연극적인 약속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재미있고 또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실제로 보시면 그 무엇이 됐든 영화 이상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You know, when I started thinking about writing a story about a teacher, it sort of became clear to me that on some level I was teaching, you know, through that character. And over the years, as I was thinking about the story, it just, I think the things that I was thinking that I wanted my teacher to say felt important to me. They were things that were changing my life. So it felt important to try to somehow convey that to others. And at a certain point, it just, my head was like, it's going to explode. I'd better just get these words onto the page and do it. So I did.
1: 기회가 주어질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시간은 거침없이 내달려서 오늘은 이 꽃이 미소 지으나 내일이면 시들어 죽을지니.
2: 자, 기회가 주어질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아, 이걸 라틴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3: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뜻입니다.
2: 오, 맞았어. 오, 자네 이름은 뭐지? 아,
3: 스티븐 믹스입니다.
2: 오, 믹스.
3: 네.
2: 녹스 믹스.
3: 녹스 믹스.
2: 재밌는 이름이 많네.
3: 오, 감사합니다.
4: 교육자로서 산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학생들 앞에 서면 설수록 아,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어차피 모두가 부족한 것,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걸 이해하면서도 또 받아들이고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노력해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강단에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 자, 여기 벽에 걸린 얼굴들 한번 봐봐. 60년, 70년 전에 이 학교에 다니던 소년들의 얼굴들이야. 쑥 들어가지 말고 가까이 와서 봐. 가까이
6: 네,
5: 와.
6: 네.
5: 오가면서 수도 없이 봤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을 거야. 맞지?
6: 네.
5: 너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 않냐? 응?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혈기 왕성하고 눈빛엔 패기가 넘치고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이야. 그렇지? 그렇지?
6: 네. 네.
5: 그런데 말이야. 저 꿈 많던 소년들. 지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0: I mean, carpe diem is sort of the wake up, you know. Again, that scene is really about death, you know, because the Keating is saying, look at the pictures of all these boys who were here before. They're all dead. And, you know, they look like you. And so you better think about how you want to spend your life. So I think the theme of the movie is right there, which is to start to find the courage at first to try to figure out who you are and then have the courage to become that, to work hard to get that to that. So, you know, that's really what the boy, the teacher's about, what he's trying to imbue in these boys.
2: 다 왔어! 여기가 하퍼크리크야. 아, 도착이야.
7: 너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2: 야, 닐!
8: 나 예전에 왔어.
2: 여기 맞아? 아, 너무 깜깜해. 내 코도 안 보이는데?
7: 카메라, 네 주둥이 시끄러워서 보이겠다.
2: 야, 이거 뭐 프리처드 서문! 선배님들도 찢어놓으셨나 봐.
7: 뭐?
2: 야, 키팅 선생님 때는 동굴에서 찢었나 봐.
7: 그럼 놀란쌤 수업에서 찢었겠냐?
9: 어, 똑똑하네.
2: 자, 그치? 지금부터 죽은 시인의 웰튼 지브 채소 집을 선언합니다. 자, 이 모임의 회원은 여기 참석한 우리들이고 회의록 작성은 토드 앤더슨이 맡겠습니다.
4: 제일 큰 차이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땐 거의 학생의 입장에서 봤고요. 다시 이번에 작품을 통해서 접했을 때는 선생님을 입장에서 보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들었나,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학생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들었나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뭘 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이번 주 학교 신문에 불미스러운 기사가 무단으로 실렸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지만 이런 초안이래. 내 귀한 시간을 허비하기 싫으니까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생 지금 자수하길 바란다. 범인이 누구건 지금이 퇴학을 면할 유일한 기회.
1: I think in the play I sort of wanted more humor in the play than I thought there was in the movie. I thought that the movie, I thought that in the play I could combine certain characters that after watching the movie a few times I realized I could do that and I think the play would be the place to do it. I also thought that there's something about the live experience watching it that might bring the themes home better than a movie. So I thought that, you know, seeing it in the theater that way is more intimate. It's more accessible because it's right in front of you. So I thought that would be a good way to highlight the themes of the story.
2: 준 회원님, 죽은 시인의 낭송 준비는 되었나? 그럼 우리 배우들은 인간의 그림자.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저 꿈속 환상이라고 생각해줘요. 그대들은 잠시 잠들어 있었고 환영들은 꿈결에 스쳐간 것들. 우리는 내일을 꿈꾸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으리. 우리는 영광을 꿈꾸지만 진정 원하는 영광은 아니리. 우리는 새날을 꿈꾸지만 새날은 이미 와 있었다네. 우리는 싸움을 피했지만 마땅히 맞서 싸울 상대였다네.
3: 그럼에도 우린 잠들어 있다.
4: 이 작품을 통해서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더 소중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더 소중한 것들은 내 삶에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2: 완벽성 점수를
5: 키팅 그래서... 선생님!
6: 보드!
2: 다들 강요당해서 억지로 서명한 거예요.
6: 너도 지금 뭐 하는 거야?
2: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7: 그래, 믿는다, 너도.
6: 키팅 선생! 당장 나가세요.
2: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6: 녀석이 당장 앉지 못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앉아! 또 이렇게 헛던 짓 하면 당장 퇴학이야! 본교 4대 교훈이 뭐야? 전통! 명예! 규율! 인류! 규율! 규율을 지켜! 나가시오! 키팅! 오 캡틴! 마이 캡틴!
0: 토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1: Well, I hope they enjoy this, the play. I hope they come and I hope they enjoy it. I hope those who have seen the movie find this to be a valuable experience to see it live, particularly with Korean actors. They may relate to it more than what they saw on film. But I'm very excited and honored that it's been being put on here.
6: 나는 깨어있는 인생을 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기 위해 쭉정이를 버리기 위해
8: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
9: 카르페 디엠!
10: 카르페 디엠!
11: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네, 전재숲의 주인공은 개그맨이에요. 한 개그맨이 시골에 내려가 지내면서 죽은 존재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 존재라는 게 명확한 세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인식의 너머의 세계들과도 한 인간은 존재한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던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하는 데는 전통적인 유목민의 삶과 굉장히 근대적인 삶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말을 탄 유목민이 그 천에 세워진 모토롤라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어떤 풍경처럼 몽골은 그런 어떤 광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이미지들을 전통적인 삶과 근대적인 삶이 공존하고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까지도 반영하는 그 이중적인 세계를 포착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잡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그게 떠올랐던 게 늑대, 늑대라는 이미지였어요. 늑대는 몽골인들이 유목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죠. 그러면서도 늑대는 또 몽골인들이 굉장히 경외하는 존재예요. 그런 어떤 존재인 늑대를 통해서 제가 몽골 이미지를 포착해 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늑대라는 소설은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1인칭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우리 한국 독자들도 물론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맥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치가 됐어요. 그런데 영어권 독자들은 아무래도 그게 힘들다 그래서 소제목을 다 달았어요. 뭐 더 헌터라든가 뭐 더 울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달아서 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번역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또 한편의 새로운 창작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간간이 걸음을 세우고 숨을 골랐다. 어월을 찾아 언덕에 오르는 게 분명했다. 어회에 꽂힌 푸른 깃발들이 사원 있는 동쪽으로 팽팽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어원은 한국의 성황당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 돌멩이를 얹고 돌무지를 돌며 비손을 했다. 음력설 같은 때에는 재랑이 주재하는 구판이 사나흘 연하여 벌어지고 그 굿을 중계하는 텔레비전 채널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어에 돌만 올리는 게 아니었다. 보드카나 마유주, 유제품, 전차와 소액권 지폐 같은 재물을 올리기도 했고 사연 깃든 제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다. 망자의 영정, 이별한 정인의 사진, 혹은 깨진 안경이나 반지 따위, 심지어 애완견 사체를 놓고 가는 이도 있었다. 처음에는 병섭에게 이 땅만큼 적나라한 대지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알아갈수록 이 유목민의 땅은 오연해졌다. 성과 금기로 뭉친 땅 같았다. 하다못해 언덕 아래 길거리에만 내려서도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쓰레기장을 뒤적이는 아이들이 넘쳐나는데도 어어에 올려진 그 많은 지전들을 손대는 손길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비밀스런 대지는 오만해 보였다.

자식으로서 뭐 어머니를 그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고, 특히 이제 작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는 하여튼 이야기 자체였고, 실제로 이야기로 저를 많이 길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린아이로 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해줬던 이야기, 이제는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누워 계시는 어머니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돌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어렸을 때 아이로서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이처럼 누워있는 이 어머니도 이야기를 당연히 너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썼죠.

소설의 문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말이 감동적인 언어로 옮겨가는 그 좌표를 찍어주는 게 작가의 어떤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예를 들면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에서 내 본명은 이점네요라고 고백하는, 뭐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아니지만 그게 그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얹고 발화되었을 때는 감동적인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것처럼요. 결국은 소설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연과 사연, 또 인생과 인생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 국면들, 두 세계가 만나는 국면들을 잡아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는 똑같이 훼손된 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항상 재밌었고, 해외 독자들은 저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작가는 그럴 때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곤혹스러움이 자극인 것 같기도 해요. 벌써 30년이 됐구나. 뭐 해놓은 거 없이 방학이 끝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쓰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좀 많이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아주 열심히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한번 쉬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써야죠. 그리고 한번 푹 쉬어보게요.

0: 저희의 데뷔 앨범 스플레이 챕터 1은 막차, 도미노, 셀레브레이션 총 3곡으로 이루어진 청춘을 담은 앨범입니다.
1: 언세드라는 앨범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음악적인 표현으로 좀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앨범입니다.
2: So let's get right into the performance today. Music, start!

0: 저희가 이곳 말고도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분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눠서 갈 거예요.
1: 어? 그래요?
2: 팀을?
1: 우리끼리 가야지.
2: 나누니까 은공이 올 때만 팀을 나누네.
3: 딱지 치게 했는데 그때.
2: 어, 맞아.
3: 아, 또 있나요, 게임?
0: 오늘은 네. 게임 말고 네. 우선은 진세 팀, 은광 팀으로 나눌 거예요. 두 분이 앞에 서시고 네. 나머지 두 분이 원하시는 분한테 뒤에 서시면 돼요.
3: 아, 되게 부정적인 그 얘는 아 오랜만이다 이런 거.
2: 네. 어, 나는 솔로가 아닌 나는 두명.
3: 아, 반전이 있네. 따따따따따따. 나는 통용이니까 BGM 약간 웅장한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2: 웅장 느낌으로. 네.
4: 마이님과 봄님은 선택해 주시죠.
2: 어, 떨린다. 뭐라고 떨리냐 얘. 소리가
3: 소리가 그쪽에서 들리는데
2: 발소리가 되게 고요한데?
4: 선택이 완료됐습니다.
3: 한 거 아니야? 어?
4: 자, 하나 둘 셋 하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2: 아! 아 이거 뭐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니
2: 왜 그래? 아니 귀찮게 왜 그래요? 저 가면

0: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진짜 거북선이 있네, 여기에. 실제로 보니까 이게 크기가 생각보다 너무 크네요, 이게.
1: 그러게요.
0: 오.
1: 아, 이런 거 뭐 신기하다, 진짜.
0: 진짜 멋있다.
1: 야.
0: 와, 아니 여기 포가 하나씩 다 있네.
1: 그러게요. 그리고 무섭게 생겼다, 얘.
0: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거북이 등껍질로 이렇게 딱 무섭게 딱 해놔야
1: 똑똑하지.
0: 여기 올라타지 못하게 막 막은 거야. 우와.
1: 넓다.
0: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현자총통, 아 이게 현자총통, 현자총통을 여기에 대고 호를 쏴서.
1: 아니 태포.
0: 와, 밑에도 공간이 있어서.
1: 우와. 아 여기서 쉬는 공간이구나.
0: 여기 또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다친 사람들을 빨리 밑에 와서 치료실 치료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기들 모아놓은 물자 창고, 무기 창고 같은 게 있는 거고. 이야. 근데 생각보다 넓다. 생각보다. 아, 이게 판옥선이구나.
1: 다르네.
0: 이게 진짜 실제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쓰셨던. 와, 여기. 그 있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 근데 여기 너도 있다.
0: 너가 있네.
1: 있네. 아까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0: 그 당시에 이제 모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모터가 없으니까 이 노로 다 이렇게 저으면서.
1: 엄청 길어요. 저 그 박물관에서 해봤어요.
0: 진짜 해봤어?
1: 해봤어요. 그 체험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것도 해보고 한국 것도 해봤는데 한국 훨씬 쉬워요.
0: 한국이 훨씬 쉬워요?
1: 더 편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더 가벼우니까.
0: 그렇지.
2: 감사합니다.
0: 바도 위를 달려 전국을 쭉. 와, 와, 이게 위에 이렇게 돼 있구나. 엄청 넓다. 와.
1: 그러면 여기 창고는 여기 위에 있었어요?
0: 창고는 이제 이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1: 그래 가보세요.
0: 아, 근데 여기는 좋은 수구는.
1: 그렇죠.
0: 여기는 전, 여기 못 올라와. 여기는 네. 창고만 올라올 수 있어.
1: 알겠습니다.
0: 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어때?
1: 멋있어요.
0: 멋있어?
1: 대박이다.
0: 멋있어? 원래 지휘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지휘봉에서 진격하라! 진격하라! 진격하라! 어디 목소리 너무 큰데? 목소리 너무 큰데? 이게 이렇게까지 진격으로!
1: 빨리.
0: 여봐라, 나의 죽음을

0: 되게 이쁘다.
1: 그니까요.
0: 되게 자연과 같이 있는.
1: 어? 어? 여기는 충무공 이순신을 모신 사당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합시다.
0: 대박이다.
1: 이거 동맥나무래요.
0: 우와.
1: 통영 충렬사 동맥나무.
0: 이게 왜, 이게 유명한 나무예요?
2: 400년 된 나무예요.
1: 대박.
2: 이게 냄새를 맡으면 네. 이순신 장군님의
0: 채취가.
1: 그냥 나무 냄새긴 한데. 네.
0: 여기가 이순신 장군님을 모시는 곳. 되게 기리는 네. 모시고 기리는 되게 긴가? 아, 쭉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1: 그니까요. 아 저기 또 위로 쭉 올라가요.
0: 아직 여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 뭐지? 아 그거네. 충열사. 아 전혀 아니네요.
1: 한시 한번 네. 지어보시죠.
0: 에?
1: 한시 한번 지어보시죠.
0: 시요?
1: 네.
0: 아. 봄이요? 에? 삼행시요? 강한 용사 이순신 장군님께서. 오. 한없이 아름다운 이 꽃길을 깔아주셨네.
1: 오.
0: 룰루랄 룰루.
1: 완전 괜찮은데요.
0: 감사합니다. 와 일단 도착을 했는데 와, 앞에 영정.
1: 그러니까 네. 되게 잘 생기셨다. 되게 위엄 있게 생기셨어요.
0: 그러니까 약간 이 풍. 풍채가
1: 아우라가.
0: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네. 와 아니 여기 박명록 남기실 말씀까지 여기 있어요. 박명록 군대 보낸

0: 아들 생각하니 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더 크게 그러니까. 자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 이렇게. 너무 감동이다.

0: 북한 주민들에게도 평화를.
1: 굉장히 경건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지금 너무 뭐랄까 괜히 지금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평화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하면서 네, 기분이 너무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마음.
2: 우와 금상.

0: 안녕하세요. 저는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총 감독을 맡고 있는 김미소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시작돼서 올해로 7번째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고요.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음악적 다양성 그리고 관객의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북미 갈등이 좀 첨예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었고, 이런 상황일수록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제안이 있으셨고요. 강원도 일원에 있는 DMG가 조금 더 희소성과 되게 낯선 어떤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철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스테이지가 이제 크게 두 개 무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소개되는 메인 무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무대가 고석정 일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DMG 피스트레인이라는 조금 더 주제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연들은 그 DMG 안쪽에서 또 한국 전쟁의 분단으로 인해서 잔절된 공간성을 갖고 있는 상징적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장소 특정적 공연 퍼포먼스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노동당사랄지 월정리역이랄지 그리고 소이산 뭐 수도국터 이런 장소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공연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통해서 메인 무대 이외에도 이제 스페셜 스테이지라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올해 스페셜 스테이지는 통일부랑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무대를 꾸렸었는데요. 노동당사 옆뜰에 있는 작은 공간인데, 조금 더 저희가 소개하는 포크라는 장르들을 가지고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메인 무대에서 통일부랑 같이 하는 또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DMG 빅게임이라고 해서 통일부에서 개발하신 빅게임을 가지고 관객들이 참여해서 DMG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스스로 게임처럼 또 접근해보는 방식의 부스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1: 네, 원래 이곳 철원은요, 일제시대 끝나고 해방과 그 다음에 남북이 분단된 직후에는 북한에 소속이 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끝나고 이 철원의 일부 지역은 이 남한으로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 이 철원이라는 지명은 북한과 남한의 둘 다 이제

0: 우리가 생각하는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평화를 상상하고 감각했던 경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뭐 열린음악회 같은 구성,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저희한테 익숙한 거여서 사실 이것들을 어떻게 상상하고 수도권에 있는 젊은 관객들이 철원이라는 낯선 지역에 올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큰 과제이자 숙제였는데 이 2박 3일의 경험을 지나고 나면 자유는 이런 건가? 평화는 이런 건가? 공존이라는 건 이런 건가라는 것들을 실제 그 젠지 세대들이 스스로 정의하고 피스트레인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성격과 태도가 분명한 게 그거에 공감하는 관객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선을 긋기 전에 함께 춤을 추자라는 어떤 그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알고리즘이 많은 것들을 추천해주고 저희가 카페를 가도 굉장히 실패의 경험을 맞이하는 게 싫어서 엄청 계획형의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어떤 해프닝들이 만들어져서 내가 계획한 거에서 빗겨나간 어떤 경험들 그리고 마찰이나 충돌 같은 것들을 거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극복하는 경험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고 와주시면 또 다른 감각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Travel and unification, two ideas that may seem worlds apart, yet are more closely connected than we might think. Humanities Beyond Borders takes us on a journey of peace, crossing long-standing boundaries and opening the way to a wider world. Join us for the final chapter of this journey.
2: 가신 곳 중에 이곳은 정말 좋았다 그런 곳은 어디 있었어요?
3: 가장 좋았던 건 아무래도 판문점. 제가 호주에 살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외국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꼭 판문점을 가고 싶어해요. 그때 제가 건너편에서 봤을 때 판문각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 웃지도 않고 그 표정도 보일 만큼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이제 판문각에 간 거죠. 그리고 판문점을 봐봤죠. 그제 이제 북한 군인이 오시더니 그 여기서 또 저기 고향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 때 한 7시간 걸렸는데 딱 보니까 제가 지금 2분각이 나와요. 제가 뛰면 집에 갈 땐 제가 뛰어서 가겠습니다. 총만 좀안 써주세요. 그냥 농담으로 그랬는데 농담을 또 알아들으세요. 다행이에요.
2: 웃으셨나요?
3: 웃으셨어요. 얼마나 다행인데.
2: 교수님이 북한 가셨을 때 이곳은 정말 좋다 이런 곳은 어디 있었어요?
4: 저는 개성이 어쨌든 하루의 여행이었지만 너무 강렬했어요. 고려 성균관이라고 그러니까 국자감? 옛날에 고려시대 때 왕건 관련된 유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1000년짜리가 암수가 이렇게 근데 제가 또 가을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개성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좋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조선시대 역사를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이러면서 막 근데 고려사에 대한 이해는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분리가 돼버려서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고려랑 호흡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 개성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숙녀사도 가보고 그러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2: 왜 조선시대 사극을 찍으면 그걸 고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려시대를 이렇게 재현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게 좀 쉽다고 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통일되고 나면 이 고려 관련해서 시대극을 찍으면 그때 의상팀들 골머리 좀 아를 것 같다.
4: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 사극도 그 전문가들이 쓴 글 보면 고구려나 고려복식 중심으로 거기는 또 찍는다는 거예요. 왜 조선을 잘 모르니까.
2: 근데 또 가서 또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가서 이 음식만큼은 정말 내가 또 먹어보고 싶다 이런 음식 있으셨어요?
4: 저는 개성에서 그 물김치 같은 거 있어요. 그 민속여관에서 그 매첩반상 차려주는데 그 아삭아삭한 그 깔끔한 맛의 김치. 그거는 지금도 생각나요.
5: 김치가 근데 진짜 순수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그때 맛을 떠올려서 입에 막 침이 고이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중국 여행 갔다가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해당화라고 하는 북한 식당에 갔는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안중근은 끈이라는 게 우리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리고 순안에 근현 안중근이다 보니까 효창공원에 안중근 감효도 있고 그래서 여순감옥, 뭐 효창공원, 황해도 이렇게 묶어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같이 다니면 참 우리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구나.
1: 북한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첫 번째 여행을 끝나시고 이제 글을 쓰시게 된 동기도 궁금해요.
2: 그게 아마 다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원체 여행부터 과거에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요. 2018년도 9년도에는 제가 고려항공을 접속이 가능했어요. 너무 신기하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녹화하면서 제가 한번 사볼까요? 직접?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정말 사주길래 근데 50유로 뭐 이렇게 했는데 결제 창이 넘어갈 때 제가 그냥 끊었거든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네. 일어났는데 핸드폰을 보고 너무 놀랐죠. 조회수 보고. 이게 그 네이버에서 그걸 떠준 거예요. 고려항공 뭐 갈 수 있다. 저 너무 놀라서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계속 알람이 와요. 그게 아마 시작이 돼서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목욕탕도 이러다가 목욕탕부터 다 올라가는 거죠.
1: 목욕탕 얘기 뭐예요?
2: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목욕탕 가서 꼭 그 바가지 물 떠서 이렇게 해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관광객에 허락이 된 곳, 안 된 곳. 안 된 곳도 제가 들어가는 갔어요. 근데 정말 문을 연 순간 뭘 느꼈냐면 목욕탕이 딱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아주 큰 목욕탕에 정말 저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목욕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 주변에 해가지고 똑같아요. 파랑색 그 이태리 타올 있잖아요. 등 밀어주고 물 퍼서 쓰는 게 너무나 제가 원했던 거예요.
1: 과거에 약간 시간이 넘쳐있는 맞아요. 느낌.
2: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진짜 앨범 속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딱 툭 튀어나와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일상 얘기를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맞아요. 더 받았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북한에 가셨어요.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또 두 번째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2: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6일 동안 속눈썹 얘기했고 제 화장품 줬죠. 그 친구는 섀도우 줬죠. 공항에서 이제 순원공항에서 서로 굿바이를 하는데 되게 묘해요. 거기서는 서로가 못 볼 걸 분명히는 알죠.
1: 그런데 이제 못 볼 사람.
2: 네, 그 표정이 말을 안 해도 네.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묘한 감정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 시간요. 라면 먹고 목욕탕 가고 머리 잘랐죠. 미용실 가서 이런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안 오지? 왈칵왈칵 울고 또 봐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함경북도로 간 거죠.
1: 그 첫 번째 갔을 때던 안 보이던 게 두 번째 여행에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뭐가 있었어요?
2: 서울에서 왔던 건 상상도 못해요. 함경북도 막 청진에서는. 네. 그럼 이제 그 듣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기대어 앉으면 식당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 일상 얘기 있잖아요. 네. 우리 애가 오늘 뭐 점수를 뭘 받았다. 네 그런 얘기. 사업은 요즘 돈은 좀 뭐 이런 얘기.
1: 우리가 나누는 대화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0: 저도 옛날에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연변에서 만났는데 자기 아들 김대 갔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3: 그렇죠.
0: 아, 서울 써는 애가 서울대 갔다고 자랑하는 거 풀수라 네. 그런다고.
1: 우리 남한에서 평화의 느낌, 북한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교수님.
0: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좀 찾아가는 추억여행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남북이 연결해놨던 철도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의선 그 연결돼 있는 도라전망대나 도라산 있는 데 간다든지 아니면 고성, 강원도 고성에 가면 북으로 가는 철길이 놓였고 관광객이 가던 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혀있을수록 좋았던 기억과 좋았던 경험들을 자꾸 돌아봄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남과 북의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공간들 노력을 해서 찾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이런 미래를 만들어 볼까? 그런 공간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습니까?
4: 물리적인 장벽 혹은 제도적인 장벽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두꺼운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네.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맛집 투어를 북한을 막 돌아다니면 하면 좋겠다. 네. 젊은이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서 어때요? 뭐 눈썹 어떻게 그려요? 화장 어떻게 해요? 뭐 손에 매니큐어는 어떻게 해요? 어디가 맛있어요? 음식?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일상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리는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겠구나.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좀 상상력이 좀 생겼어요. 목욕탕도 꼭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
1: 우리가 선을 지금 넘나들면서 얘기하는데 때로는 무겁고 깊게 그리고 때로는 가볍고 경쾌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선을 완전히 넘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통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을 넘는 인문학의 이시원, 그리고 김지영, 김진환, 그리고 정재현 작가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접은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미술이론과에서 미술 경영 및 미술 비평 계열 전공 주임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현재라고 합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술사에서 언급하는 그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작품들과 작가들을 수용하는 곳이 어쨌든 박물관 미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이 어떻게 작동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박물관 미술관의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문의 어떤 조리로서 존재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 여기 왔을 때 이제 박물관 학이라고 그냥 있다는 걸 알았을 정도니까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질문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까 이제 인터뷰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관람자들이 모두 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동시대 박물관의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경향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오픈된 말 그대로 누구나 와서 즐기고 그날 하루의 여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유의미하게 보내고 귀가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여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돌이켜보면 이제 지금에 와서 학자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박물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living organism이라는 말을 쓰는데 살아있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유기체라는 말에 더 좀 방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사회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의 형태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임무, 책임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그냥 유물만을 갖고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유물이 잠들어 있는 모습만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그 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물이 전해주는 메시지만을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유물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나라고 하는 관람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을 직접적으로 언어로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과 시간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무언의 소통으로. 그리고 그것이 박물관 미술관이 이제 의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폐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어떤 엘리트들만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열려있는 개방적인 곳으로서 관람자를 위한 관람자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지금 이제 전환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유기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대중들이 어떤 관람자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요구가 있는가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은 계속 그에 맞게 생장을 거듭해 나간다는 거죠. 그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그 스폰서십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하는 뮤지엄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물관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아이콤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국제박물관협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모든 박물관들의 수장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콤 위에 유네스코가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산하기관이 아이콤인데 아이콤이 주기적으로 뮤지엄 데피니션이라는 거를 이제 수많은 공청회와 의견 취합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피니션, 그 정의에 맞춰서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들이 그 데피니션에 맞게 자신들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혹은 내규라든가 운영 방침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수십 년간 박물관 미술관 정의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러니까 정의가 꽤 길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non-profit이에요. 비영리.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은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항구적인 봉사기관이다. 이게 대전제였어요. 모든 정말 좋은 미사여구들보다 앞에 나오는 게 비영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2022년에 새로운 데피니션이 이제 십몇 년 만에 새로 나왔는데, 그때 non-profit이 not for profit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국제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이 일정 수준의 이익행위, 그러니까 이윤지향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운영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초가 된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이 입장을 못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수입이 입장 수입인데 입장 수입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물론 사립은 또 다르지만, 우리나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은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기업의 스폰서십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있는 분야의 기업이 어디냐 하면 화석연료 기업들이에요. 특히나 정유산업 쪽입니다. 자연 파괴를 일삼으면서 돈을 벌어서 일부의 돈을 후원금으로 주고 자신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이걸 이제 소셜 라이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허를 받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아까 사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행위자 네트워크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나 또는 뭐 어떤 신유물론이나 어떤 이런 이제 그 비인간 존재, 그 비인간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했느냐. 왜냐하면 길게 말씀드리자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박물관 미술관은 인간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말 그대로 데카르트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어져 왔거든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이. 하지만 거기에 제동을 건 이가 라투르잖아요. 그러니까 We have never been modern이라는 그 유명한 저작물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박물관 미술관을 이제까지 지탱해 왔던 수많은 비인간 행위자들의 존재를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학생분들이 동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수자로서의 본분 중에 하나는 그 학자로서의 아날로그적인 마인드? 이거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현재의 어떤 관심사라든가 혹은 어떤 이야깃거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계속 행복하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야기한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쓸 때의 행복감은 점 같았고 괴로움은 선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선 같았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책임감과 부담감과 그런 어떤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은 선같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뭔가 하나를 끝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제 연구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결과물이
다른 이들에게 평가가 잘 받았을 때, 그때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짧게 끝나요, 보통은. 이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그걸 동력이라고 한다면 제 동력은 굉장히 지속성이 짧은 거겠죠? 지금 현재 입장, 저의 입장에서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뻔한 말이지만 제 가족과 학생들이에요. 특히 학생들. 네. 다만 학생들하고 제가 많이 교류를 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교수자로서나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이 있다면

발만 앞서 나가자 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보다 내가 한 발만 앞서 나가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최대한 많이 겪어보자. 내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전해주자. 대신에 답은 가르쳐주지 말자. 본인들의 힘으로 이겨나가게끔 하자 라는 부분. 저는 그게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개인한테는. 그리고 그런 과제를 줄 수 있는 성장하, 그 정도로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제가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0: 저희의 데뷔 앨범 스플릿 챕터 1은 막차, 도미노, 셀레브레이션 총 3곡으로 이루어진 청춘을 담은 앨범입니다.
1: 언세드라는 앨범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음악적인 표현으로 좀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앨범입니다.
2: So let's get right into the performance today. Music, start!

0: It's the season of colorful flowers blooming in the garden. There was only one reason the wife decided to return to the country house with a spacious yard.
1: 솔직히 우리 남편 안 들으니까 얘기인데 집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 꽃밭이 가장 좋아하죠.
2: 집보다 여기가.
1: 저는 그래요.
0: She adores the garden more than the house. The husband inherited this house from his father after he passed away, which the couple hoped would never happen. Unfortunately, our beloved parents cannot live forever. Today, we're visiting a bucolic house inherited from the parents. If you received a house from your parents, would you just renovate it or rebuild it from scratch? First, we're off to Gongju, Chungcheongnam-do province, where the bucolic house is located. A man who inherited a house from his father is said to live in this neighborhood. But before we go meet him, we have a question for Mr. Kim.
3: 부모님이 첫 집을 물려주시면 고치시겠습니까? 혹은 다시 지으시겠습니까?
4: 오, 와,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아무래도 제가 건축가니까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아,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아, 그냥 좀 허물기에는 아, 죄송스럽고
0: It is a difficult question indeed.
5: If a stranger...
0: Maybe the person we're going to meet today has the answer.
4: 어, 근데 이 집 신축인데 아까 촌집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0: There was a new house and an old one over there. Which one is it?
4: 아, 이게 지금 한 집이에요? 옛날 집을 고치는 거 대신에 그 허물고 새로 짓는 걸 택하신 그런 분이시군요.
0: It's a brand new house built on the site of the old one. Let's find out more from the owner.
4: 어떤 선생님 계십니까? 어, 나오신다.
6: 네.
4: 어,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오,
4: 네. 아,
6: 반갑습니다.
4: 예. 어, 영화 배우 같으시네요, 두 분 다.
7: 미인이 원래 이렇게 미남을 없는 겁니다.
4: 아, 그래요? 어, 제가 이 선생님 댁 찾으러 오는 길에 네. 질문을 받았거든요. 촌집을 이제 물려받으면 네. 이거를 이제 고칠 거냐? 혹은 새로 지을 거냐?
6: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뭐 고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신축으로 선택을 해갖고 네. 하게 됐습니다.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촌집 허물고 새로 진 늦둥이 막내 유익준입니다.
7: 그 촌집 허물고 싶지 않았던 아내 임미선입니다.
6: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직업이 자체가. 자기 손으로 직접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익준's father was a renowned carpenter. He built this house with wood from a nearby mountain. But nothing lasts forever. But the problem is that memories do last forever.
6: 나무 하나하나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칼로 뭐 장난을 치고 했던 흔적들. 이게 어디 거라는 거를 다 알겠더라고요. 진짜 고민을, 고뇌를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7: 함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가 이제 고생고생 집을 지었는데
4: 어?
7: 이렇게
4: 그래요?
7: 하다 보니까
4: 오, 직접 지으셨구나.
7: 네, 뭐 기술학교도 다니고 뭐 막 아, 애를 쓰더니
4: 네.
7: 반목수.
4: 그래요?
7: 반목수가 진짜 집을 사실은 지었어요.
4: 오, 이렇게 영화 배우 같은 외모의 윤발 형님이 또 목수가 되셨다니 보러 가야죠.
0: So he built it first hand. Like father, like son. Let's see how good his skills are. Oh, it's not a hallway. Is it a storeroom that every country house has? Is that wood in the ceiling? It's a woodworking workshop, every man's dream.
4: 전문가스러운 장비들이 쫙 갖춰져 있어서 이 집 짓기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6: 퇴직하기 전에 사실은 건축 목공 기능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0: Ik-jun even earned a certificate to build a good house. And not only that, he also attended a woodworking school.
6: 대덕연구단지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산실에서 36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컴퓨터 전공이에요. 목공 기능사 2급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감리하는 것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죠.
4: 그럼 그렇게 학교도 다니시고 자격증도 따고 그 정도 준비하셨으면 이렇게 충분히 고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6: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근 10년을 했다고 봐야 돼요. 뒤로 가보면 기둥이 썩어 있고 앞에는 멀쩡한데 겨울에는 춥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고생만 해서 사실 진짜 알면 할수록 어려워요.
0: For over 40 years after his father's passing, he never once forgot about this house and visited it every weekend. But the walls were collapsing and the house was too cold in winter and too hot in summer. Renovating would cost too much.
6: 결국은 허물었습니다. 아깝지만 허물고 다시 짓게 됐어요.
4: 중요한 거는 돌아오셨잖아요.
1: 아, 네, 왔어요.
4: 네. 아니, 그래서 얼마 들었습니까?
1: 아우, 그런데 네. 1억 5천 했어요.
4: 1억 5천이라고 하신 거예요?
1: 네, 네.
6: 이게 48평, 창고까지 합쳐서 48평이거든요.
3: 평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6: 한 30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대략적인 설계하고 그다음에 각 공정별로 제가 다 직접 손으로 한 거고.

0: 그다음에 감리도 제가 한 거고.
1: 절박함이요. 일단 돈 많이 안 드리고 해야 된다는 경제적인 거하고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절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2: Prices of construction materials are through the roof these days, but he managed to build his house for just 3 million won per 3.3 square meters. And what is this place? Is it a pantry or maybe a kitchen?
3: 목공방 바로 옆은 이렇게 다용도실이 어마어마한 다용도실인데요. 거의 저장고 수준인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0: 집사람이 워낙 그 이렇게 건축비를 확 낮추는 1등 공신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집사람 말을 적용해 갖고 이렇게 또 넓어지게 됐어요.
1: 철근도 묶고.
3: 철근도 묶어요?
1: 네. 철근도 묶는 일도 시키더라고요.
3: 와, 심했다.
1: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아주버님이 이 일을 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주버님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게 좀 그렇대요.
3: 밥을 하신 거예요, 설마?
1: 맞아요.
2: The entire family was mobilized to build the house. Brothers-in-law are always difficult to deal with. Mi-sun had to become a personal chef for her husband and his brother.
1: 아, 주변 할머니들이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원래 집 짓기가 밥 짓기고 밥 짓기가 집 짓기고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저 같은 차 안에 가다가 아주버님이 슬쩍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얘 밥 먹으러 다니는 것도 장난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도 그렇다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정말로 내일인데도 아주버님이니까 시댁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3: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3: 어, 현관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다용도실로 들어온 것도 처음인데요. 네. 아 여기구나. 오. New truck,
2: big lift. Let's get inside and take a closer look. After passing the kitchen, a living room overlooking Gaedongsan Mountain comes into view. But doesn't this house look familiar? It surely does. Its structure is the same as an apartment. The couple lived in an apartment for 40 years. Now that they are past 60, they believe apartments have the most convenient structure. They also wanted their house to look pretty and unique.
3: 집은 좀 단순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아, 집 내부가.
0: 예, 예 맞습니다. 아, 형님이 뭐가 조금만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조금 이쁘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네. 안 된다고 해서 아... 엄청 단순화된 거예요.
2: So this is the real boss.
1: 어서 오세요.
4: 어, 그래. 안녕하세요. 익준이 형님 유원준입니다.
5: 뭘 복잡하게 하면은 형님이 다 막았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4: 최대한 간단하게 한 거죠. 외관상 봤을 적에 그림 같은 집을 원하는 거죠, 다. 그렇지만 실속은 없는 거예요, 이게.
2: As someone who has built seven houses, he has very firm beliefs about what a house should be like. He takes after his father. He thinks lightweight steel is the best material for building a house firsthand. He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insulation because the old house was poorly insulated. However, he did make one concession. He agreed to build a porch room. What is a porch room? Why is it called like that? This wall finish is very unusual. Why wasn't it finished?
3: 오, 이 방이 좀 뭔가 마감이 요새 트렌드인가?
1: 설계도면에 보면은 네? 그냥 대놓고 여기 포치예요.
3: 원래 그 포치를 만드시려고 타일 마감을 네. 외부니까 네.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네. 아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방이 됐고 덕분에 또 창문이
1: 커지고 있어요.
3: 그 대륙의 실수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건 대전의 실수인가요? 아 근데 시내 한수가 된 것 같아서 오 네. 정말 오, 이쪽 풍광도 그렇게 놀라운데요?
2: Because of a calculation mistake, what was supposed to be a porch ended up being a room. Mi-sun can enjoy a scenic view from here. It was a blessing in disguise.
3: 집에 들어올 때부터 참 궁금했던 곳이 있는데요. 어, 지금 방에 들어오니까 딱 보이네요.

0: 어, 저 별채.
1: 저희 집 하여튼 귀중한 곳이 있습니다.
0: 아, 귀중한 거예요? 오.
1: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0: 아, 그래요? 한번
1: 가보실까요?
2: Judging by the way he sounds, it must be really precious. Did you hide something special in there? What is that? It's an old house in its original form. There are pictures of the young Mi-sun and Ik-jun too. Happy memories, happy moments. The beloved mother who will stay in her children's hearts forever, and father. These tools look very old. Am I guessing it right?
1: 저희 아버지가 직접 쓰시던 연장 걸어놓는 거리를 그대로 제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하여튼 여기다 보관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건 저 연장을 담아놨던 담고 일하러 가실 때 저 연장통을 메고 다녔던 그 눈앞에서 꺼냅니다.
2: Ik-jun has kept them all because he treasures them a lot. How did he muster the courage to demolish the old house?
1: 내일이면 부서질 72년 된 이익진 집이었습니다. 임인년이니까 약 한 72년 정도 된 이렇게 성냥.
2: The two brothers look very sad.
3: 허무는 날 포크레인이 왔는데 저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우리 아주머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물 뿌리고 계셨지만은 마음속으로 막 좀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서운함이 커서 크셔가지고.
2: The decision to demolish the house where they grew up together was far from easy. It was even more difficult because the house was built by their father. Ik-jun, were you okay?
1: 아버지와 집이 뭐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집이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집이다라는 생각은 잠깐 휴지 좀 써.
3: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40년이 좀 넘었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40년 다 돼가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막내 티가 나오네요.
1: 내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없나 봐요.
2: Ik-jun was born as the youngest child in his family when his father was 50 years old. To him, this house is still his father. Traces of his father are all over the place.
0: 근데 아까부터 되게 눈에 띄던데 이게 설마 우물인가요?
2: It looks like an ancient artifact. Was it also made by father?
1: 이게 부모님이 직접 그 들어가서 파신 거예요.
0: 네?
1: 저는 어렸을 그래요? 때 기억에 이것이 부모님이 하던 기억이 다 있어요.
3: 근데 저 아래는 사실 아버님이 다 만들어 놓은 우물인데
0: 네.
3: 이 지표면서부터 위에는 우리 남편이 쌓은 거예요.
0: 촌집을 신축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1: 네.
0: 결국은 꼭 신축은 아니네요. 이렇게 다 살릴 건 살려내고
1: 네.
0: 두 분 공간만
1: 네,
0: 새로 지은 거지 네. 나머지는
1: 살 수 있는 건 그대로
0: 네, 옛날 그대로
1: 그 저기 석축 쌓은 거 있죠 저쪽 앞에
0: 네네네.
1: 하나하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요 놈이 어디에 있던 거고 어디에 있던 거고
0: 아, 저 조경석들이요?
2: The stones in front of the house were piled up there by Ik-jun. They are from the house. They all look the same to me.
1: 뚜락돌들은 제 기억에도 지금 다 남아있는 것들이
0: 네.
1: 이쪽에 가보면은 가운데에서 부엌 옆에 1번 돌이 얘가.
0: 1번 돌?
1: 예. 그 다음에 네. 옆에 있는 2번 돌 얘가.
0: 아, 평평하네요.
1: 예. 예. 그 다음 요거 옆에가 바로 요 놈이 있었어요. 이렇게.
0: 아.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돌들, 이게 다 어디 있었는지 다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1: 이게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고 늘 같이 생활을 했던 곳이라 뭐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봐도 눈에 선해요. 옛날 집 앞에.
0: 아, 그래요?
1: 뜨락이.
3: 그렇게 집에 또 이거를
0: 네.
3: 이 돌을 이거를 다 혼자서
0: 네.
3: 다 옮기면서 이렇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한동안 즐거워했어요. 힘쓰면서
1: 이거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3: 힘쓰면서 막 힘들었는데.
2: I thought they were just stones. But turns out they have a special meaning. Here are the people who remember them too.
4: 형님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4: 네.
5: 지미 엄청 좋구나.
1: 저희 큰 누님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매형하고 작은 누님, 위에는 형님하고 형수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기 앉아요. 이쪽.
3: 아무데나.
2: 익준 made this chair exclusively for his big sister, who is already 90.
6: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1: 누님 쉬라고 이거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2: 익준 loves his elder sisters because they adored him as their youngest sibling. They almost raised him.
6: 아, 손바닥에다 놓고 키웠어.
7: 처음 오는 거 반대하셨잖아요.
8: 고쳐서 살았지만 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아버지가 진 집이니까.
6: 조금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2: To his siblings, this house also symbolizes their father. Five of them were born and raised here. Kids that used to run around the house are now grown-ups, and mother became old and gray-haired. But memories are still vivid.
6: 이 동네에서는 최고였지요. 보통 부지런한 양반이 아니야.
9: 학교를 가잖아요. 가면 비 오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물만이 오면 그 뚜랑 건너지 말고 거기서 섰으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데리러 와.
2: Their father was one of a kind. He was quite special. All right, let's cheer up and finish exploring the house. Is it a yard this time? It looks very nature-friendly, which is a trend these days. It's so nice. It used to be Mi-sun's mother-in-law's vegetable garden.
3: 어머님 이제 계실 때는 못했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뭐 열매 하나 더 심어 먹어야지 꽃은 못하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시골에 온 이유가 꽃하고 놀라고 왔어요.
0: 설마 다 이름들 모르시죠?
3: 분홍색 양귀비도 있고 빨간색 양귀비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는 파란 애들은 수레국화예요.
2: Mi-sun checks on her flowers every day and even talks to them. Ik-jun has evidence.
1: 소장님 한번 이것 좀 한번 보세요.
0: 오, 이게 뭐예요?
3: 아이고.
0: 오, 저 선물 주시는 건가?
3: 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0: 와, 오, 너무 예쁘다. 와,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네요.
3: 네?
0: 그냥 단순한 이제... 설명이 아닌데요?
2: The reason Mi-sun decided to move here is none other than this garden. It's her favorite spot in the house. A vegetable garden of the mother-in-law became a flower garden for the daughter-in-law, and father's clay house became a treasure chest of family memories. The old house built by father was not demolished, but rather built anew. Things only disappear for real when they no longer exist in people's memories. These six siblings will probably never forget their father's house. It will always embrace them warmly when they need solace. This is exactly what his father's house was for Ik-jun. Don't cry, Ik-jun. Your father would be happy to see what you have done. He would be proud to see the house built by his youngest son on the land he left to him.
0: 본체는 신축을 하셨지만 그 외 것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거든요. 아버님이 지으신 흙집도 그대로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지으신 우물도 있고 그리고 그 채마밭을 그대로 놓고 정원으로 바꾸신 그 땅도 있고 그래서 그 큰

0: Sit in the best spot to gaze at the mountain scenery.
1: 40년 가까이 산 보람을 오늘 찾네 내가.
2: 아, 좋다.
1: 와, 좋다.
0: This is the couple's favorite part about this house. Because of the new bench, the old house has come alive again.
1: 우리 자식들이 이 곳을 밟고 올지 오기만 해도 저는 정말 100번 좋을 것 같은데
3: 이 공간을 자식이 와서 산다면은 한없이 기쁘겠죠.
0: A parent's house where we can always find solace and comfort.

그 라면의 황제는 뭐 첫 소설집이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한테 가장 이제 애착이 가는 어떤 대상, 이야기거리 이런 걸 모아가지고 쓴 작품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특히 표제작인 라면의 황제가 그런데 라면만 먹고 산 사람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써봤거든요. 그게 라면의 황제고 여기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책 표지를 제가 디자인했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 하늘색 있잖아요, 표지가. 근데 제가 그렸던 거는 이게 되게 밤하늘 같은 짙은 군청색이 배경이었는데 출판사에서 그건 너무 어둡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밝은 하늘색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 군청색이 지금까지도 되게 안타깝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이랑 소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접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인간의 신체 작용에 갖고 물리화학적인 영향을 준다면 소설은 정신에 작용해서 어떤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면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결국 그게 접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소설을 쓸 때 약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약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걸 보면은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제 소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제가 원래 관심 있던 분야가 뭐 진화 생물학이라든가 진화론 또 역사 생명과학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제나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정말 신은 어떤 형태를 하고 있을까? 신이 있나? 정말로 신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면은 조류랑 닮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조류는 결국 공룡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발상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키워져 왔던 생각이 결국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이 되게 짧은 영상? 뭐 이런 거 위주로 흘러가잖아요. 특히나 조금만 글이 길어지면 굉장히 읽기 힘들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 시대에 읽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뭔지 그거를 이 소설을 통해 갖고 제 스스로도 탐구하고 싶었고 또 읽는 독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길 바랬거든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아르바이트생이 소년에게 이렇게 빈 공책을 건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세상에서라면 너는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 어떤 불행한 사람은 그 환경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간략하게 정말 뭘 말하고 싶었냐 묻는다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공책을 건네면서 했던 말이다.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알아본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한 달은 지났을 때 한 남자의 트위터를 본 뒤였다.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는 화제거리를 따라 흘러들어간 그 140자의 공간에서 나는 낡고 해진 등산복 소맥자락을 보았다. 그리고 손. 나는 그 기묘하고도 낯익은 형태,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갑자기 화면이 떨려 보이더니 검게 타고 거의 다 녹아버린 그 플라스틱 손이 거대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점점 커지던 노인의 손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자 거기서 녹슨 황동빛 태엽 하나가 툭 떨어졌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곧바로 그걸 다시 움켜쥐었다.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혹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듯. 태엽.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지금 밤의 약국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 이렇게 폐지나 박스를 수거해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별명이 박스맨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이라는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 말미에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도시에는 사라져가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소설이든 에세이든 뭔가를 쓰는 의미가 아닐까 자주 생각합니다.

다 소개되면 좋겠지만 꼭 고르자면 이번에 제가 새로 낸 SF 소설집이거든요. 빛과 영원의 시계방하고 재작년인가? 예, 냈던 경장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SF적인 요소가 있는 스릴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가 먼저 해외 독자분들께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이렇게 세 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움베르토 에코, 바르가스 요사 아니면 뭐 오르한 파묵 이런 작가들의 글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가들의 언어권에 해당하는 국가에 먼저 소개된다면 되게 기분이 좋고 영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에 항상 얘기를 해서 알 사람은 다 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읽고 쓰고 그리고 걷고 싶다고 하거든요. 저는 최대한 지상에 오래 머물면서 그걸 제 두 눈으로 다 보고 싶고 느끼고 싶다는 그런 작은 소망?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꿈은 1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쓰고 읽고 걷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 강아지랑.

작품을 쓸 때 주제와 흐름을 어떻게 결정하냐고 질문을 주셨네요. 대부분은 평소에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주제들과 제가 충동을 느끼게 한 어떤 소재가 만날 때가 되게 많고 그 두 가지가 잘 만나게 되면 소설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야기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화도 그렇고 뭐 만화도 그렇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꾼적인 면모가 있는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글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팁이 있는지도 물어봐 주셨네요. 일단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쓴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작품 속 인물을 실제로 만난다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 주인공은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 소설에서 난시 할머니는 브루니에라는 프랑스 할아버지와 연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브루니 할아버지랑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런 이야기를 작가인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완성 상태로 잊히거나 잃어버린 작품이 있냐고도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소설 초고를 쓰다 보면 제대로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풀리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들은 미완으로 남게 되는데요. 별로 재활용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도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캐릭터의 뒷얘기나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숨겨진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제한된 지면 탓에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친해하고 친해하는 애는 세 명의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두 할머니의 사연은 거의 다뤄져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언젠가는 다른 연작의 형태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쓴 많은 문장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한 문장이 있는지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는지 물어봐 주신 독자님이 있으시네요. 제가 최근에 쓴 장편 소설 눈부신 안부라는 작품 속에서 다정한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라는 문장이 있어요. 다정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독자님들에게 어떤 울림을 드리고 싶었고 이 문장이 그렇게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이방인의 의식을 그려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생각하는지 그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은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정주민이고 주류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도 싶습니다. 외국어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만약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쓰게 된다면 어떤 주제와 제목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에 등장하는 작품을 이미 몇 편 썼는데요. 한국계 외국인 이방인이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한국의 그 사촌이 같이 며칠 동안 서울을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번역가로서의 경험이 저의 글에 영향을 다른 언어의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번역본이 원작과 같은 본질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번역자분들은
언제나 최대한 가장 가까이 저자가 쓴 그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믿고 있어요.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제 여름의 빌라랑 참담한 빛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본어로 번역해 주신 역자님께서 어떤 표현들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제가 소설을 쓰면서 퇴고를 아주 많이 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쓴다고 최대한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번역을 해보다 보니까 뭉뚱그리고 넘어간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글이 너무 써지지 않으면 일단 소설을 쓰는 걸 좀 멈추고 일상을 좀 즐기고 소설이 아닌 다른 글들을 조금 쓴다든지 번역을 해나가면서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작가가 되는 방법은 그저 쓰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슷한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두려워할 시간에 차라리 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채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의 번역된 소설들 또는 한국어로 된 소설들도 관심 있게 가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국 문학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쓰는 백소린이었습니다.

허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혀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Let's go Simply K-pop!
1: 저희의 데뷔 앨범 Split Chapter 1은 막차, 도미노, 셀레브레이션 총 3곡으로 이루어진 청춘을 담은 앨범입니다.
2: 언세드라는 앨범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음악적인 표현으로 좀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앨범입니다.
0: So let's get right into the performance today. Music, start!